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의 하늘가에는 꽃구름이 피어나고 연초록 대지가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위가 지속될 때에는 차 한 잔으로 지친 마음을 추스려보는 건 어떤지요?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산책하고 명상에 잠기어 삶을 음미해본다면 여유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여 오늘의 요청 앞마당에서는 구름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네 삶을 초록빛 향기에 담아 홀가분한 산책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하여 우리 함께 노래 신뱃노래를 감상합시다.

산책하는 동안엔 마음이 제법 여유로워집니다. 누군가 자신만의 시간 여유를 갖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시간을 아끼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산동성 연태시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홍금희 씨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식후에 남편과 함께 꼭 차 한 잔을 마신다면서 그 순간만은 모든 피로가 싹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일에 지친 여러분들께서도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노래 날이 꽃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꿈은 키워야 자라납니다. 꿈을 가꾸면 그 꿈과 함께 하고 사는 사람이 모이고 그 힘은 꿈을 이뤄가는 데 원동력이 됩니다. 장준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리향단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리향단 씨는 어릴 적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외할아버지의 생일이었어도 다녀오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여 화룡시 동성진에 계시는 외할아버지 임종활 씨와 외할머니 전순란 씨께서 함께 노년을 즐겁게 보내시고 손녀가 효도하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앉으시길 바라면서 소품 맛은 보기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이게 몇 년 봐요? 아고 야 무슨 일로? 야? 아 둘째 딸이 결혼한다고. 야야 축하하. 야야야 그래 우리 딸이? 아이고 우리 딸이 아직 소식이 없어. 야간 이제 또 뭐 공부도 더 해야 된다지 무슨 할

0: 생각이 잔뜩 하다. 이야, 이야, 요즘 어디 젊은 여자들 일찍이 시집 가자 하. 여자들 아예 갈 생각이 없지 않고 뭐요. 야, 야, 야, 알았어. 야, 꼭 내 축구하러 갈게, 야. 꼭 이렇게 나를 신경 건드려야 직서에 풀리는가. 별거 다 걱정하면서. 그나저나 우리 집에 노처녀면 언제 먹고 싸이까면 내 앞에 탁 데려올까? 아이고 정말 아이고 이 정신 없었다 이래 연설하다나. 야 무슨 오늘 저녁에 집에다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라는데 아이고 내 시작 벌라 갔다 와야 되지. 아,
1: 오빠 빨리 오셔.
2: 미자
1: 이건 또 뭘까?
2: 야, 똘리 그래지.
1: 우리 엄마 오늘 싸이감이 왔다면 엄청 기뻐하실 겐다.
2: 에? 야, 미사, 미사, 미사 우리 그만 돌아가게. 내 다음에 엄마 아이디어.
1: 야, 빨리 오셔. 엄마. 엄마.
2: 어째 집에 아이 계시오? 미사, 그럼 내 집에 가게.
1: 야.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좀 빨리 들어오셔. 아. 엄마 어디 나가신 것 같습니다.
2: 야, 그저 온몸에 땀이 잘잘잘잘 흐른 게 긴장해서 오줌 쌀 것 같소.
1: 오빠, 무슨 그리 긴장해 함가?
2: 전에 엄마 내 나이 아직 모른다며.
1: 우리 그래서 젊어 보이자고 가발까지 샀잼까?
2: 조금 큰지 헐렁헐렁아, 어떻소?
1: 괜찮습니다.
2: 아, 처음서 그런지 아 영 어색하.
1: 오빠, 대단히 멋있습니다. 야? 그리고 왜 엄마, 오빠 나이를 물어보면 금방 40대에 들어섰다고 얼부모림 된다. 오늘은 얼굴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알았지?
2: 둘터야 아니나겠지, 매야.
1: 엄마, 어딘가? 시장에?
2: 시장.
1: 알았습니다.
2: 미사, 둘터에 나도 전혀 만날 때리진 않겠지,
1: 매야. 아, 엄마 뭐 때리겠습니까? 내 차 엄마한테 마순 갔다 올게.
2: 아, 저 미사, 미사. 아, 같이 가게 온 내 혼자 이 빈집에 있으라.
1: 야 시장이 바로 집 근처입니다. 내 차 갔다 올게.
2: 아 그럼 빨리 갔다 오냐. 와 심장 아이 저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아 됐다. 아야 내 이럴 때 아니지. 없으시 아직 인사나 연습해야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미인이십니다. 아야 그러다가 가시 엄마의 들부이 혹시 미인이 아이 나래는 내 놀리는 거야서 오해하라 뭐지니. 아 맞다. 예 손에 물 한 방울도 아이 묻히고 절대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3: 미사를 시집 보내놓고 나하고 살림을 합쳐가지고 젠게 살겠다 놓고 어디서 저런 뻔들이를.
2: 진심으로 아껴주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부탁. 아, 저, 예, 안녕하십니까.
3: 야, 근데 누구요?
2: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3: 가만히 뭐 그 맞선 보러 온 것 같구만.
2: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3: 동의를 할까?
2: 글쎄, 이번에 허락받지 못하면 나는 10번, 20번, 30번이라도 내 마음 할 때까지 찾아다니면 꼭 허락받겠습니다.
3: 야,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2: 허락만 해주십시오.
3: 아이, 이 뻔들이한테 다시 만나 첫사람 뺏기겠다.
2: 뭐, 잘 살겠습니다. 아야, 근데 선생님은 이 집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3: 아, 보면 모르겠어. 야?
2: 이 집 식구입니까?
3: 지금은 잠시 갈라져 살지만 이 집 식구나 다름이 없다.
2: 아야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다는데.
3: 그래
2: 그게 아닌가.
3: 이 집 내막도 모르고 왔어.
2: 예 모른다. 오늘 처음으로 허락받으려고 하는데 내 지금 긴장해 죽을 지게인다.
3: 아이고 집쪽 만나면 또 긴장할게요.
2: 예?
3: 성격이 장난해라 남자 성격이라. 그 오징어난 남자는 야 30분 안이게 되면 싹 모서리를 만든다.
2: 야 그럼 난 어찌일까.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3: 방법이 다 있지.
2: 무슨 방법이 있을까? 날 알려주셔, 선생님.
3: 예. 집으로 돌아가라.
2: 예? 아니, 내보고 지금 집으로 도망가란 말입니까?
3: 아이고, 걔라고야. 특히 이런 뻔들이 제일 싫어한다.
2: 예?
3: 원래 나그네 뻔들인데야. 그렇게 속을 태웠다.
2: 아 이렇게 가발 써도야 됩니까? 영 자연스럽잖까?
3: 이거 뭐 가발이란 게 원래 가짜이고 뭐요? 아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자연산 야? 그 가발이까 미네 야? 아이고 진심하젠다
2: 내 이 가발 파는 아줌한테 허구망 올려왔다 아 나 오늘 죽었구나 그래
3: 뭐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예. 잘 생각해보라
2: 뭐 그랬고
3: 야 체면이 싹 깎이고 자존심이 싹 꺾여가지고서 아 똘겨나겠는가 아 이게 좀 제빌로 물러서겠는가 잘 생각해보라
2: 야 그래도 남자라는 게 왔던 바에 한번 부딪혀봐야 되지 않을까
3: 무슨 일이야?
2: 아 자관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야
3: 어째?
2: 아 근데 불씨 또 긴장해나면 오줌이 말해봐 나니 선생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니? 아
3: 저런 계곡이 어디 있니 지금? 그랬지 네 어디 잘 되는 거 두고 보자 한번 망신 탈탈해봐라
2: 가발? 내 어깨 가발 어디 놨던가? 내 가발? 아야 이제 그 선생님은 또 어디가?
0: 아이고야 미자야 세상에 살다 별일 다 보겠다 네 오늘 어떻게 돼서 남자친구를 다 데려온다니 아이고야 그래 그 집에서 맏이라니 둘째라니 아니면 어딘매 다니고 엄마 아버지 다 살아 계신다냐?
1: 엄마 만나서 직접 물어보셔야
0: 아이 그래
1: 오빠 에이, 어디 가나?
0: 어제 남자친구 왔다는 게 어디를 갔냐?
1: 이 또 긴장해서 도망치지? 아, 엄마 선물 사러 나간 것 같습니다
0: 아이고야 선물은 무슨 선물 싸우지 말래라 그저 사람이 오면 되지 사람이
1: 저 다시 물어볼게
0: 그래
1: 오빠 어딘가?
2: 내 지금 집 안에 있어
1: 에? 어디란가?
2: 내 가발이 없어졌어
1: 아, 야 정말 뭐 일하는지 하나도 안 들린다 엄마 기다리시니까 빨리 오셔야 됐습니다
0: 뭐라 돼?
1: 인차 온답니다
0: 아이고 그래 인차 온다 돼 아이고야
2: 안녕하십니까 내 가발이 없어졌어
0: 아이고야 야 아두야 사돈 어른 같이 왔다면 언니 엄마를 귀띔해서 써야지 엄마 이게 뭐야 몸빼 바지라면서 아이고 채나 아이고
1: 사돈 어른 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1: 예 많이 앉으세요 저분이 우리 오빠입니다
2: 예 무시게? 네 우리 오빠입니다
0: 오빠? 아이고야 야 나이 몇 살인데 저렇게 늙어 보이니
1: 금방 40대에 들어섰습니다
0: 무시게
1: 어렸을 때 약을 잘못 써서 저렇게 됐답니다
0: 뭐 약을 먹어서 이렇게 어쨌든 늙어 보이지
1: 아이고 아이, 정말 엄마 성숙돼 보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김치도 묵은지가 더 맛있잖까
0: 야 시골어째서 버렸어야 되지 이런 몸은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1: 아이 엄마
2: 예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0: 그래 량부모 다 잘 계시겠지?
2: 예 지금 계십니다
0: 그래 우리 딸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다?
2: 같은 회사 직장 동료입니다
1: 엄마 회사 내보다 두 계급 높은 상사인데 평상시에 사업에서 엄청 많이 도와주고 지지했습니다
0: 저 실례지만 결혼은 처음이겠지?
2: 아 예 당연히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1: 엄마 우리 만나는 거 동의했지?
0: 지내봐라
2: 아 예 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0: 딱 손만 쥐고 놀아라
2: 예 알았습니다
1: 어머니 이거 성공. 내가 가서 먹을 거 내올게 그럼 두 분이 얘기 나누셔 예?
2: 미사
4: 저
2: 어머니 참 미이십니다 예?
0: 아유 그 소리는 이제 지네 많이 들어서 무슨 아이고
2: 아이 어디서 많이 빈 것 같아서 그랬다
0: 제 나를 어디서 봤다고 빈 것 같다고 그래?
2: 그 혹시 태평소학교 다니셨잖까?
0: 야 내 태평소학교 졸업했어
2: 아이 그 옛날에 그 태평소학교에 왕벌깨라고 있었는데 영 비슷하게 생겨서 그랬다 예.
0: 내 왕벌깨인데
2: 예? 누나!
0: 야 이 어째 정신 나갔지?
2: 내 철미요! 최초로 동시에 철미!
0: 무시게? 최초로 동시에 엄마!
2: 누나!
0: 야, 철민아!
2: 야, 누나!

0: 해서 1년 묵어서 우리 형님과 안 봤다 했지. 야 누나 이게 몇십 년 마요.
1: 그러게. 아이고 반갑다. 야,
0: 야 여기 만났어 앉아, 누나.
1: 여기 앉아.
0: 야.
1: 아이고 야, 야 어디 여기서 만나니?
0: 그러게 말이야.
1: 형님이 잘 있니?
0: 우리 형님이 한국 가서.
1: 어휴 그래 길에 동창만에서도 볼 수 없지. 그래 엄마 아버지 다 잘 있고?
0: 야 엄마는 작년에 치매 와서.
1: 아이고 기자다 어쩜 그 모슬병에 걸렸다니. 어휴, 그리고 보니까 네 엄마를 그래서 허리하느라고 이렇게 머리털이 다 빠졌구나. 야,
0: 누나 어. 나도 맹령이면 50이요.
1: 아이고 네 벌써 50이네. 야, 네 벌써 50이네.
0: 미사, 기자다야. 미사 우리 어. 누나요.
1: 그래 어. 야 이제 저...
0: 아 누나 아이 저 어머니
1: 아이 오빠
0: 난 이거죠.
1: 야 아이고 세상에 예비 사이까부 데려왔다는 게 어찌 우리 한 동네에서 살던 동생을. 야 자민년님 50이란다 아까는 뭐 내보고 40대라며.
2: 엄마 그럼 49도 40대는 맞지?
1: 이런 이런 자하고 내 5살 차밖에 안 난다. 엄마 소학교 6학년 때 야 1학년이다 니 정신이.
0: 야 아이고, 솔직히 말하면은 6살 차이요. 누나 공부를 못해서
1: 야! 가능해? 이따 물어라! 내 너네 둘이 이건 절대로 반대! 아이고 이건 아니다 이건.
2: 아기 누나 전부 다 된다며.
1: 야 아기는 아기지. 이거 좀 싸그러져. 아기다! 어메
3: 네 어찌 내한테 이럴 수 있니?
1: 어? 뭐 째려?
3: 야 네 미사를 시집 보내놓고 나하고 재밌게 살자 놓고 맞서는 어째 보니?
1: 아이 맞서이라.
4: 아저씨
3: 아이 지?
1: 아 저
3: 이 뭐야? 야 나는 맨 풀채만 해먹이던게 마산 남자가 와서 고기까지 사놓고 그래 고기채까지 해먹일 회사야 어?
1: 야 무슨 마산 남자 마산 남자 매일
3: 야 눈앞에다 세워놓고도 발뺌만 흘렸어야 그래 이 뻔들이 누구야?
0: 저는 마산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만나 순수한 사랑을 움직이 시작하고 자유연애입니다. 자유연애. 누나 이분 누구요?
1: 아직
3: 이게 자유연애? 누나? 야 젊은 남자를 만난 내 같은 늙은 눈에도 아이 배우지 어?
1: 아니 저 오빠 지금 무슨 소리라? 미자 남자 친구요.
3: 뭐?
1: 아이고, 정말 이거 저
3: 야! 뻥치지 마라! 미자 무슨 눈이 멀었다고 아, 저런 뻔들이 만하겠니? 어? 그래고 어? 어제 자꾸만 너를 보고 누나 누나 하니?
2: 아이, 아저씨,
3: 남자친구라는 게
2: 진짜 내 남자친구입니다. 오늘 엄마한테 처음 인사드리러 왔고 그리고 아저씨 자꾸 뻔들이 뻔들이 하지 마셔.
3: 야! 그래 뻔들이 그 뻔들이 여정 뭐이라게? 미자 너 이리 진짜 네 남자친구 맞니?
2: 예 맞습니다.
3: 야! 기력이 어째 너네 엄마를 보고 자꾸만 누나라니?
2: 글쎄 두 분이 소학교 때 선후배 사이랍니다. 그걸 나도 이제 알았습니다.
3: 무슨 게? 선후배 사이?
2: 아...
3: 야 이 천식 무슨 이런 개파야 이게?
1: 천식 그렇게 됐어.
0: 미자 이분이 도대체 누구요? 야.
2: 우리 옆집에 사시는 아저씨입니다. 엄마랑은 서로 첫사랑이시고 러년에 결혼까지 약속한 분이십니다.
0: 아...
2: 아저씨, 오해를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0: 아예.
2: 진짜 내 남자친구입니다.
3: 진짜 네 남자친구 맞니?
2: 예.
0: 맞습니다.
3: 정말이지요?
2: 예, 맞습니다.
3: 아우야, 시름 났다. 아우, 그러고 나는 고요 지인이 너를 시름 의심했구나. 아이고, 번들이. 아, 정말. 예. 아, 번들인 게 아니라 이번 총각이.
0: 아, 예.
3: 아, 야. 이거 내 어떻게 불러야 되니?
0: 아이 선생님 말씀 편하게 놓으셔.
3: 예. 이거 자고 미안하게 됐다. 내야 이 가발을 아이 가지고 와야 상황 좀 달라질 수 있었겠는데.
0: 아 이게 내 가발이 아닙니까?
3: 야 이거 미안아. 우리 강아지 싹 뜯어서야 머리 요거밖에 안 남아. 어구 야야야야 그래 창살 보여 잘생겼구나 무슨.
0: 야 나도 어릴 때부터 뻔들이는 아인다.
3: 아 그래야겠지 무슨. 자고가 상황 뭐해 아주 무슨 동일한 것 같지 않데 도대체 무슨 문제야?
1: 아이고 도대체 무슨 문제겠어. 나이 차 문제지. 그리고 자나 한 동네에서 살던 동생인데
3: 그래 어떻게... 야 너들이 나 사이 얼마길래.
2: 아저씨 우리 15살 차이 납니다.
3: 15살 차? 예. 마찬구나 무슨. 예? 야, 우리도 10살 차자 이제.
0: 그렇습니까?
1: 야, 아무리 10살 차라도 자 나를 누나 누나 한테 어떻게 나를 불쇠를 엄마라 하는가 말이오.
0: 아이, 나는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
1: 야, 이마!
3: 야. 진이야. 솔직히 말해, 우리도 나이 때문에 부모들이 우리를 반대를 했지, 그 뭐야.
1: 야, 그 얘기는 왜 또 꺼냐?
3: 그래서 우리도 이제야 다시 만났지. 난 솔직히 말해서 그 지나간 시기가 정말 아깝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쳐받아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속단지 너도 체험해봐서 알지. 솔직히 말해서 야, 나이 무슨 그렇게 중요하야? 둘이 좋아하면 되지?
1: 그래도
3: 진이야. 그래, 야네도 우리처럼 그렇게 아픈 사람 또 다시 하게 하겠니? 어?
2: 엄마, 나는 우리 오빠 정말 좋습니다.
3: 어.
2: 아이, 늙어 보이긴 해도 일할 때 얼마나 멋있는데. 그리고 해마다 회사에서 업무왕인다.
3: 그럼?
2: 엄마, 우리 이쁜 사랑 할게.
0: 어머니, 정말 걱정 안 시키고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3: 자, 진이야.
1: 나요.
3: 진이야.
1: 연애만 해라.
0: 누나, 고맙소.
3: 뭐?
0: 누나. 아. 어머니.
4: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방국진 씨는 얼마 전에 하남성 정주시에서 퇴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방국진 씨는 퇴직 후의 인생은 새로운 단계의 인생 수업의 시작이라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평소의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고 주위의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인생을 아내와 함께 재미나게 보내고 싶다면서 노래 숙명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 모두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소통, 노력, 분투가 아닐까요? 안도현 명월진의 김진성 씨는 왕청인에 살고 있는 둘째 숙모 김정화 씨가 요즘 우울증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 자주 산책의 시간을 갖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길 바라면서 노래 길을 요청해 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시대에는 초록빛 자연을 산책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한다면 무더운 여름 더위도 거뜬히 이겨내고 끊임없는 경쟁에서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초록빛 대자연을 보수로 삼아 더 아름다운 생활을 갖고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오늘 여성 클럽은 리나 작가님의 글 무너진 온실에서 피워올린 희망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애심 여성컵 수상 작품 금상 작품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 정말 좋은 글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소중함으로 다가오는 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온실에서 피어올린 희망 어떤 내용일지 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내가 20살 되는 해의 겨울이었다. 그 겨울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진짜 겨울이었다. 대학교 첫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돼 기차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온 날. 그날따라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라면 저녁 준비로 분주했을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도, 뉴스를 보며 혀를 차던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거실에 들어서자 자욱한 담배 연기가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소파에 몸을 맡긴 채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계셨고,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숨죽여 흐느끼며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손을 부여잡았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른다. 20해 동안 안락한 온실 속에서만 자라온 나는 온실의 유리벽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사업 투자 실패로 우리 집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 어릴 적부터 살아온 이 보금자리마저 당장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지난 몇 달간 친척들의 돈을 빌려가며 버텨왔던 것이다. 그날 밤 베란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소리가 끝없이 반복됐다. 나는 방 안에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집안을 맴도는 절망의 공기가 스며들어 가슴을 짓누르는 걸 막을 수 없었다. 대학교에 갓 입학한 20살의 나는 세상이 온통 꽃길인 줄 알았다. 학비 걱정도 생활비 걱정도 없이 부모님의 그늘 아래 안원하기만 했던 나날들. 하지만 현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날 밤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는 달빛을 바라보며 나는 어른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제 이 가정은 내가 지켜야 해. 20살에 철없던 내가 어떻게 그 무게를 감당할 용기가 생겼는지 지금도 신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선택이 없었다. 1,000원으로 시작한 려정. 급히 학교에 휴학 신청서를 내고 정도행 버스에 올랐다. 손에 든 작은 료행 가방 하나와 호주머니 속의 1,000원이 전부였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나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겨울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가끔 낙엽들이 바람에 춤추며 떠나가는 모습이 마치 내가 뒤로 흘려보내는 지난 날과 같았다. 캠퍼스의 은행나무길, 친구들과의 웃음소리, 미래에 대한 꿈들. 청도 터미널에 내렸을 때 낯선 동네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미리 부탁해뒀던 큰 아버지네 댁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었다. 무거운 발걸음마다에 현실의 무게가 더해졌으니까. 민폐를 끼칠까봐 조심스러웠지만 그 당시 있을 곳이라고는 그곳밖에 없었다. 큰 아버지네 댁 작은 방 한 구석. 그곳이 내 새로운 세상의 전부가 됐다. 언니에게서 빌린 낡은 컴퓨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인터넷을 연결하는 동안 바르르 손이 떨렸다. 컴퓨터 화면이 켜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었다. 호주머니에 있는 1,000원과 부팅 소리를 내며 켜지는 낡은 컴퓨터 한 대가 나의 전부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무한의 가능성이 보였다.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모니터 속 작은 창 하나가 전부였다. 상품 사진을 올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달며 가격을 매기는 일은 처음 해보는지라 모든 것이 서툴고 막막했다. 하지만 매번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나는 새로운 나를 창조하고 있다고 믿었다. 정막에
교향곡. 저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침묵의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새 제품 사진을 올리고 새벽 1시가 넘도록 온라인 상점을 들여다봤다. 누군가가 문의를 할 때면 딩동 하고 소리가 났는데 밥을 먹다가도 씻다가도 달려가 확인하면 대부분 광고 글이거나 장난 메시지였다. 그렇게 하루에 한두 번의 딩동 소리가 전부였다. 두 번째 주가 되던 어느 날 밤 첫 주문이 들어왔다. 새벽 1시경이었는데 알림음이 울렸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원피스를 주문하고 싶어요 라는 짧은 메시지였지만 나는 캄캄한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무리를 보듯이 눈앞이 눈부셨다. 손이 떨려서 답장을 보내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다.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다. 누군가가 내가 올린 상품을 원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 줄 몰랐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한 달이 지나도 주문은 손에 꼽힐 정도였고 통장에는 단돈 200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화장실에 앉아 울고 또 울었다. 또래 친구들이 캠퍼스에서 청춘을 불태울 때 나는 옷더미와 배송박스 사이에서 숨이 막혔다. 저녁이면 편의점 컵라면으로 때우는 건 다반사였다. 국물까지 다 마셔야 배가 불렀다. 어느 날 우연히 대학교 동기들의 사진을 보게 됐다. 축제 사진, 동아리 활동,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찬 얼굴들. 그 순간 내가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 확연히 느껴졌다. 21살의 봄을 자유로운 대학교 시절을 포기한 채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 날이 한 달, 두 달 지속됐다. 매일 똑같은 일상, 거의 비어있는 주문함, 바닥을 드러내는 통장,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딸, 몸은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있었다. 나는 괜찮다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마지막 끈이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건넨 이 한마디가 정말로 조금씩 현실을 나아지게 했다.

작은 변화가 만든 기적. 8개월이 됐을 때 나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냥 사막에서 비를 기다리며 살 수는 없었다. 우선 고객들의 후기를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다. 배송이 좀 느려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사진과 색깔이 달라요. 쓰라린 지적들이었지만 모두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배송업체를 바꾸고 사이즈표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실제 모델 착용 사진을 더 많이 올렸다. 밤새워 상품 설명을 일일이 다시 작성했다. 마치 원예사가 식물 하나하나를 정성껏 돌보듯이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손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주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며칠 후 한 고객으로부터 답장이 날아왔다. 사장님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주니 놀랍네요. 다음에도 주문할게요. 그 메시지를 읽고 울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묘연하게 남아 강에 던진 작은 돌멩이가 잔잔한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9개월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재주문하는 고객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주변에서 홍보해주는 분들도 있었다. 하루 주문이 두세 개씩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다. 마치 메마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같았다. 10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새벽 1시, 평소보다 늦게 컴퓨터를 끄려는데 갑자기 주문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딩동, 딩동, 딩동. 처음에는 오작동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갱신할 때마다 주문 건수가 불어났다. 1시간 만에 5건의 주문이 들어왔다. 내가 일을 시작한 이후 거둔 하루 최고 기록이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포장지조차 제대로 자를 수가 없었다. 만감이 교차된 채로 상품을 포장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곳이 바로 기적이구나.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발밑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구나. 시련이라는 스승. 일을 시작한 지 2년 차에 접어들던 가을이었다.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는데 해외 공급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물류창고에 화재가 나서 주문한 상품들이 모두 잿더미가 됐다는 소식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눈앞이 캄캄해나 한참 동안 맥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이미 접수한 주문이 30건이나 넘는데 배송할 물건이 하루아침에 제로 사라져버리다니.

작은 정원에 갑자기 소리가 내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부터 전화벨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주문한 옷이 언제 도착하나요? 저 죄송합니다. 해외 공급업체에 화재가 나서. 뭐예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다른 업체를 찾아서. 돈 돌려줘요. 이런 식으로 장사해요? 어떤 고객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사장이 뭘 하는 거야? 돈만 받아놓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를 듣노라니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당시 23이었던 나에게 그 모든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돼 마음에 꽂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너지고 싶었지만 뒤에서 지켜보는 직원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미 한번 바닥을 경험했기에 나에게는 다시 솟아날 힘이 없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적자였다. 직원들의 월급도 사무실 임대료도 빠듯했다. 컴퓨터 화면 속 통장 잔고를 바라보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다. 3년 전 1,000원을 호주머니에 넣고 청도에 왔던 그날보다

더 막막했다. 그때는 잃을 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다. 담배 연기로 자욱한 방에서 투자 서류를 찾아보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비록 사업이 실패했지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유전자가 내게도 흐르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나에게 자전거 타기를 배워주면서 해줬던 말씀이 떠올랐다. 딸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일어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이 한마디가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아버지의 딸답게 한 번 더 일어서기로 했다. 그 다음 날 모든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전액을 환불해 드릴게요. 뭘요, 돌발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쯤 다시 주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상 밖에 들려오는 따뜻한 말들이 어둠 속에서도 등대가 돼줬다. 물론 화를 내는 분들도 많았지만 진심을 알아주는 분들도 많았다. 일일이 환불 처리를 해드리고 새로운 물류업체를 찾아다녔다.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려 다시 정상 운영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의 고객들이 다시 주문해 줬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의를 보여줘 고맙습니다. 믿고 다시 주문해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목이 메어왔다. 위기가 오히려 더 단단한 신뢰를 만들어냈다. 시련이라는 스승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빛을 향한 려정. 2010년 3년차에 접어들며 사업은 안정적 궤도에 들어섰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면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는 인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여전히 신기했다. 어느 날 오후 회계장을 정리해보니 매달 흑자였다. 적자에 허덕이던 그 시절이 아득히 멀게 느껴졌다. 볶음밥 한 그릇으로도 만족해야 했던 날들, 편의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던 밤들이 이제는 거름이 돼 내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2011년 봄 처음으로 부모님께 돈을 넉넉히 부채할 수 있었다. 은행에서 송금을 마치고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춤추는 모습이 눈물 겹도록 아름다웠다. 무너진 온실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 같았다. 집에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두 번 울리고 어머니가 받았다. 어머니, 이번 달에는 조금 더 많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아버지가 요즘 낚시도 다시 시작했어. 정말요? 아버지가? 응,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외국에서 일하면서 힘든 줄 모르겠다며 우리 딸 덕분에 다시 살맛이 난다고 하더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길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자리에서 그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긴 겨울을 견디고 마침내 맞이한 봄의 눈물이었다. 사업이 6년째 접어들던 2013년 겨울, 마침내 마지막 대출금을 상환했다. 은행을 나서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6년 전 20살 먹은 내가 감당해야 했던 그 무거운 빚의 산더미가 깨끗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공원 벤치를 찾아 앉았다. 그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다. 그런 하늘을 바라보느라니 6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호주머니에 1,000원을 넣고 무작정 청도행 버스에 올랐던 그날,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던 무수한 밤들, 화장실에서 몰래 흘린 눈물들,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때야 확신할 수 있었다. 무너진 온실의 잔해더미 위에서 나는 더 큰 정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새로운 시작. 빚을 깨끗이 청산해서야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시집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7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그동안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줬다. 내가 새벽까지 포장 작업을 할 때도, 고객 항의 전화에 울며 불며 할 때도 그는 한 번도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제 정말 너만 생각하며 살아도 되는 거야? 청혼하던 날 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도 되는 때였다. 2015년 8월, 아이가 태어나던 날에 분만실에서 울려 퍼진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듣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작은 손가락이 내 검지를 꼭 잡을 때 그 힘이 그렇게 강할 줄 몰랐다. 손바닥만한 몸집에서 뿜어 나오는 생명력 앞에서 나는 더 커졌다. 이 작은 존재를 온전히 담을 수 있을 만큼. 불현듯 20살이 나던 해의 그 겨울, 몹시 차가웠던 어머니 손이 떠올랐다. 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세상이 아무리 어둠에 잠겨도 이 작은 존재만은 꼭 지켜주리라는 마음 말이다. 엄마는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을게, 우진아.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작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우주에 발을 들여놓았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한 번은 넘어져 무릎이 까진 적이 있었다. 아파요, 엄마. 상처를 닦아주며 나는 무심코 말했다. 우진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지.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지혜가 나무의 나이테처럼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 나에게 물었다. 엄마는 왜 사장이 됐어요?

엄마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사장이 됐어. 그런데 하다 보니 정말 재미있더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을 찾아주는 게, 고객들이 고마워하는 게. 그럼 나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는 내가 겪었던 그 전날의 절박함을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봤다. 밤하늘에는 묵별들이 반짝였다. 15년 전 호주머니에 1,000원을 넣고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도 이런 별들이 있었을까. 그때는 너무 절망적이어서 하늘을 쳐다볼 여유조차 없었다. 돌이켜보니 20살 때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눈물로 얼룩졌던 그 시간들이 지금 이 따뜻한 순간을 빚어낸 것이다. 씨앗에서 숲으로. 지금도 나는 이런 사색에 잠길 때가 많다. 고통이 과연 헛된 것이었을까고 말이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어쩌면 단단한 뿌리가 돼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아닐까. 때로는 온실이 무너져야 비로소 진짜 하늘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 무너진 온실에서도 아니 무너졌기 때문에 더 강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계절은 돌고 돈다. 때로는 겨울이 길어져 다시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씨앗들이 숨을 쉬고 있다. 당신의 땅에서도 나의 땅에서도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온실이 무너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잔해더미 속에서 새로운 씨앗 또한 움트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그것이 바로 삶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네, 금방 리나 작가님의 글 무너진 온실에서 피어올린 희망을 공유해드렸는데요. 네, 무너진 온실에서 피어올린 희망. 저는 문학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제가 감히 내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전하려는 그 마음만은 정말 랑독을 하면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누군가의 온실이 무너지고 있다. 아,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잔의 더미 속에서 새로운 씨앗 또한 움트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모두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 또한 어찌 보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통이란 지나고 보면 정말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보약 같은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겪을 때는 당연히 쉽지 않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나 이런 원망 아닌 원망도 생겨날 때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또 우리 인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 고통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큰 그릇을 만들고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무언가를 학습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세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형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103.5 兆赫 黑龙江 朝鲜语广播
1: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녹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지적 생활의 즐거움이란 책 종류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중단된 독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전기줄을 다시 이어붙이면 전류는 다시 통하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지적인 상상력이 끊어진 뒤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므로 여유가 생겼을 때 띄엄띄엄 책을 읽고 필요한 만큼의 지적 생활을 이어나가겠다는 산술적 계산으로는 당신이 기대하는 지적인 삶은 건설되지 않는다.

가 있던데 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좋겠지만 대충 훑어보거나 도중에 중단했던 책들이 얼마나 됐던지 기억도 안 납니다. 네, 중단된 독서는 마치 강물이 갑자기 얼어붙은 듯 지식의 흐름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책장 사이에 꽂힌 미완성의 시간들을 다시 찾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도 덕수의 즐거움을 발견하시면서 마음에 지식의 향기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가. 꼭 45년이다. 강산이 네 번 바뀌고도 남을 시간이 흘러갔지만 나는 좀처럼 그때 그 18일간을 잊을 수 없다. 하긴 그 시험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나를 상상할 수조차 없으니 말이다. 내 운명을 바꾼 대학 입학 시험. 아마도 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정모가 대학 입학시험이 회복됐단다. 순이야, 그게 정말이야? 우리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뛰었는지 모른다. 1977년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가는 11월 10일 의량공사 명흥대대 농토 기본건설 현장에서 한참 떤덩이를 흘리고 있을 때였다. 대학 입학시험을 회복한다는 인심을 격동시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사 현장은 삽시간에 흥분의 도가니로 들끓었으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법이라고 너도 나도 시험에 응해보겠다고 나섰다. 흥분도 잠깐이었다. 대학 입학시험 날짜가 11월 28일이란다. 이제 고작 1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학습 조건도 잔 시골에서 어떻게 준비한단 말인가. 눈물로 흐릿해진 내 눈앞에는 저도 모르게 지나간 동년의 꿈이 떠올랐다.

만물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과 부푸는 감성에 환상도 많았던 童년 시절. 나에겐 아침 이슬을 머금고 파릇파릇한 새싹처럼 돋아나는 또렷한 꿈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장차 커서 대학생으로 되려는 어덜찬 꿈이었다. 나는 의랑고래 광진이란 마을에서 태어났다. 거퍼 서너 살이 되기도 전부터 귀엽고 남다른 데가 있는 애라면서 마을 사람들의 청계를 받았다. 손에서 태어나서 자란 나는 부모님한테서 대학에 관한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어느 우연한 기회에 대학이란 학교 교육에서 최고의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나도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신성한 과학자가 되어 연구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삶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고 늘 대학생이 되려는 꿈을 꾸었다.

유치원으로부터 소학교, 중학교 시절에 나는 줄곧 선생님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공부사라는 청명한 애라는 이미지였다. 몇십 년 동안 시내에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너처럼 머리가 뛰어난 제자는 보기 드물었다. 당시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던 허기학 선생님과 연결시 이중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어성목 선생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이다.

1972년 연기련에서는 전현적으로 한우와 수학 통일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나는 전공사적으로 1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우와 수학 성적도 전현의 본 학년에서 1등을 하여 소문이 자자했다. 더욱이 수학 선생님들은 그런 도매 산골의 아이가 어쩌면 이토록 우수할까 라면서 거개를 저었다고 한다. 1972년 12월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으로 귀향하게 됐다. 허기학 선생님은 대학 입학 시험만 있으면 너 무조건 대학에 가겠는데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귀향한 후 두 차례나 추천제로 대학으로 갈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운명의 작간이랄까. 한 번은 남한대 양보했고 다른 한 번은 농촌 간부 중점 양성 대상자로 되어 농촌에 뿌리 박아야 한다는 이유로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내 대학 꿈은 멀어져만 갔다. 그런데 대학 입학 시험이 회복됐다니 난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그새 손에서 책을 놓은 지도 버그나 지나서 머리에 넋이 꿰슬기도 했다. 또 듣는 말에 의하면 도시에 집이 있는 어떤 하향 지식 청년들은 썩 전부터 대학 입학시험 제도가 회복됐다는 정보를 알고 진작 복습 자료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시골에서 교과서 한 권 구하기 힘든 나는 속만 바질바질 다들어갔다. 공밭에 가서 서슬을 치듯 당황하고 급하기만 했다.

그날 소식을 접한 나는 무슨 정신으로 일을 마무리했는지 모르겠다. 머리속엔 온통 대학 입시라는 네 글자뿐이었다. 나는 저녁을 대충 때우고 부랴부랴 주숙집에 돌아간 후 옷을 갈아입을 염도 없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18일 동안 어떻게 준비하지? 창문으로 보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만이 내 착잡한 마음을 아는 듯했다. 이제 18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습해야지? 어느 선생님을 찾아갈까? 온밤 실면한 나는 머리가 뻐근해졌다. 다행이랄까, 대대중학교에서 그날 저녁부터 수학 과목을 보도해준다는 통지를 받았다. 물에 빠지면 지푸레기라도 잡는다고 이 기회를 꽉 붙잡고 싶었다. 물론 통일적인 복습

습 재강도 없고 보도해주는 선생님이라고야 고작 고중 졸업생이었지만 나한테는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음대로 공정일을 탈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불 수리 공정일을 끝내고 심리길을 걸어 보도반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일을 끝낸 뒤 사라지는 노을을 등에 업고 장황이 울퉁불퉁한 산길을 뛰다시피 하며 보도반으로 갔다.

하루 일에 몸이 지쳤으련만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시베르 길도 한달음에 달려가곤 했다. 꿈이란 그렇게 인간을 분발케 하는가 보다. 포도 받으러 다니던 사흘째 되던 날, 공정 일이 끝났는데 김석이가 나를 불렀다. 이제 공정 일도 끝나고 곧 저녁마다 정당회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너희 입시생들한테는 이틀 저녁 참가를 줄게. 아, 좋아라.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섣불도 당김에 빼라고 김석이한테 간청했다. 김석이님, 저한테 이틀간의 참가를 줄 수 있나요? 이젠 일도 그다지 바쁘지 않은데요. 그래 복습을 잘하거라. 나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이튿날 아침 내 중학교 시절 은사이신 저양천에 계시는 허기학 선생님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첫 버스를 타고 연길로 향했다. 차창 밖을 내다보는 내 심정은 별의별 생각으로 착잡했다.

어떻게 복습해야 하지? 내가 과연 이번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 3일이나 지났으니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때는 기차가 하루에 한두 분밖에 덩하지 않아 저녁때가 되어서야 저양천에 도착할 수 있었다. 겨울이라 어둠 장막이 들이오기 시작했다. 저양천역에서 내리자 바람으로 우선 저양천 제1중학교 숙직실을 찾아가서 허기학 선생님의 집 주소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온 시내를 누비며 한시경이 지나서야 선생님 댁을 찾았다. 허 선생님은 반갑게 내 손을 잡아줬다. 정호가 어떻게 되어 혼자서 이렇게 저녁에 왔냐? 어째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졌느냐? 사모님은 내 언손을 버듬어줬다. 선생님, 대학 입시가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는 선생님밖에 믿을 데가 없습니다. 나는 눈물이 갈상갈상해서 애원하듯 흐느끼며 안타까움을 말했다. 넌 기초가 좋으니 꼭 대학에 붙을 수 있을 거다. 그렇잖아도 이전에 그 수학 선생님들도 너가 이번에 꼭 될 거라고 하더구나. 힘내라. 어디 보자. 선생님은 책장에서 수학, 물리, 화학 등 각 과목 내용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준 후 공부를 가르쳐줬다. 그때 선생님의 딸 옥자도 함께 복습했는데 내게 신심을 북돋아줬다.

언니 꼭 될 거예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허 선생님한테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공부 사로를 다시 한번 잡았다. 이튿날 집으로 돌아올 때 사모님은 애들도 여럿이나 되어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 나한테 그때 돈으로 2원이나 호주머니에 넣어주며 꼭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원해줬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대대 부녀주임이 나를 보고 전에 몇몇이 이틀간 정당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 공작대 대장이 성을 냈어 이라고 귀띔해주는 것이었다. 나는 후둑후둑 뛰는 가슴을 가까스로 억제하며 그날 저녁 정당회의에서 공작대 대장이 언제 나를 꾸지람 하겠는지 숨을 죽이고 눈치만 살폈다. 쥐구멍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다. 마치 죄를 지은 죄인처럼 말이다. 다행히도 날벼락을 피했다. 아, 살았다. 자기도 모르게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나에게 차려졌다. 김석이가 나더러 학생 모집 공작을 책임지라는 것이었다. 저도 입시생이고 시간도 긴박하니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석이가 인순 퇴박을 주는 것이었다. 지부에 젊은 당원들이 없어 등기용지랑 쓰자면 너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니? 그때 나에게는 1분 1초가 금세라 같았다. 복습위원 시간을 1분도 허비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공작대 대상의 날벼락을 피면한 것도 해도 다행인지라 나는 할 수 없이 올며 겨자 먹기로 맡을 수밖에 없었다. 심한 갈등 속에 모대기다 보니 단맛도 떨어지고 괜히 부모님과도 화를 내곤 했다. 집채호 애들은 도시에서 부모님들이 공부 자료도 다 얻어주는데 농민 부모님을 만난 게 죄지.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는 부모님을 보면 내 속이 더 짠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너무도 힘들어 엄마에게 푸념을 했다.

엄마, 나 시험 그만둘까? 이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대학에 붙겠어요? 되지도 않으면서 공연이 공작대대를 말밥에 나오르니 너무 힘들어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는 나를 보고 엄마와 아버지는 오히려 김을 불어넣어줬다. 너는 원래 공부를 잘했으니 신심을 버리지 말고 계속 힘내라.

나는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을 되사려 먹었다. 나는 밤이면 고방에서 문을 닫아 걸고 정신을 고도로 집중해 허 선생님이 제시해준 방법에 따라 각 과목 교과서들을 열심히 훑었다. 낮에는 일하러 나가고 저녁이면 밤을 패가며 책을 뒤적였다. 너무나 피곤하게 보냈는지 편도선염이 도져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논에도 다래끼가 나고 입도 터지고 코피도 터졌다. 그래도 나는 이를 악물고 견지하고 또 견지했다. 수학, 물리, 화학은 허기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공부를 하면서 대표적인 문제풀이를 많이 했고 정치 과목은 그 당시 형세와 요점을 장악하면서 복습했으며 어문은 교과서를 잘 훑어본 다음 작문 훈련에 공을 들였다. 방법이 적중해서인지 머리가 다소나마 트이는 것 같았고 잃어버렸던 공부에 대한 감각을 되찾은 듯 싶었다. 정말로 18일간이 눈 깜빡할 새에 흘러갔다. 어느덧 11월 28일 대학 입학시험 날이 다가왔다. 11월 26일 나는 유작으로 시험치러 떠났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슴만 태워든 엄마가 사전에 아무 말도 없이 시험 전날 찰떡을 해가지고 유작으로 왔다. 엄마가 어떻게 왔어요?

너가 대학 시험을 치는데 어제가 돼가지고 아무 도움도 안 되니 찰떡이나 맞춰서 기원하고 싶구나. 찰떡처럼 꼭 붙거라. 나는 가슴이 뭉클해나고 목이 메였다. 잠깐이나마 부모님을 탓한 자신을 질책하며 꼭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있는 힘껏 시험을 잘 치르라고 다짐했다. 시험 과목으로는 수학, 물리, 화학을 합쳐 하나로 하고 거기에 정치와 어문까지 하면 모두 세 개 과목이었다. 필경은 책을 넣은 지도 오래됐고 개통적인 복습도 하지 못해서였던지 학창시절에 시험만 치면 만점을 따냈던 나는 대학 입학시험에 제써놓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나는 늦소리를 맞은 배추상이 되어 머리를 푹 숙인 채 시험장에서 나왔다. 이젠 마음을 안착하고 대대 당지부 사업과 위생소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던 어느 날, 어이란에 있는 한 입시생이 수학을 아주 잘 쳤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시험 감독을 맡았던 선생님한테서 들려왔다. 나를 말할까? 이 말이 볼씨가 되어 바라지도 않던 시험 성적이 버그나 궁금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당지부 조직위원이 지금 공사로 시험 성적 통지 받으러 간다며 저녁에 집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일각이 3주 같은 시간이었다. 저녁 9시쯤 되었을까 조직위원이 문 밖에서 소리쳤다.

정어가 너가 대학에 붙었다. 꿈인가 생시인가. 전 공사적으로 제일 큰 대대고 수험생이 제일 많은 초능 대대에서 내가 유일하게 합격됐다는 것이다. 엄마는 구들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때는 시험치기 먼저 지망을 쌌다. 나는 하얀 실험복을 입고 탐구하는 과학자가 되려는 꿈을 안고 제일 지망에 연변대학 화학학부를 써넣었다. 졸업생들 석에서 40대 1위란 지요란 경쟁을 뚫고 1977년에 나는 떳떳한 대학생이 되었다.

네, 한 글자에서 다섯 글자까지 인생을 바꾸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는 나입니다. 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두 글자는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는 사랑해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는 내 탓이오입니다. 최고의 동력을 가져오는 다섯 글자는 정말 잘했어입니다.

글자의 연기, 다섯 글자의 격려가 쌓여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나로 시작해 우리를 이루고 사랑해로 마음을 열며 네, 타시오로 성장하고 정말 잘했어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한 뼘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우리 성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라는 천혜의 청량함에 힘입어 많은 관광객이 북상해 더위를 피하는 핫플로 떠올랐습니다. 조수호 국가 삼림공원은 삼림 피복률이 90% 이상에 달하는 천연 산소 카페입니다. 이곳은 여름철 기온이 도심보다 섭씨 5도에서 8도나 낮습니다.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는 계단식 댐, 음악 분수, 유리 전망대, 그리고 공중 그물을 새로 조성해 숲 트레킹을 즐기러 온 관광객이 내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철 피서지 하면 이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여름 이춘은 퍼센트 숲속 랜드, 이춘과 함께 신나게 놀자를 테마로 평균 기온 섭씨 22도의 고품질 숲속 피서지 조성에 힘썼습니다. 여름철 모랑구는 온통 푸른빛을 띈 가운데 계곡은 산과 물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룹니다. 숲속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이 싱그러운 풀과 나무의 향기를 실어와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이춘 금산 사슴 농장에서 관광객들은 고요한 숲속을 거닐며 꽃사슴과 가까이에서 교감하고 여유로운 여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름 들어 우리 성은 자가용을 이용한 피서 여행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가장 아름다운 룡강지 331 국경도로를 달려 중국의 동극무원, 중국의 북극마카오에 이르러 피서여행을 즐기기도 하고 흑하 오대련지에서 랭천 힐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은 여름철 피서 관광 100일 캠페인을 계기로 10대 개선 프로젝트와 40가지 조치를 내오고 피서 명소 청량한 룡강 문화 관광 브랜드의 인지도를 전면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 플랫폼 페이주가 발표한 2026년 여름 휴가철 여행 풍향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 성의 여름 휴가철 호텔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전세 차량 투어 예약량은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년 거리 거닐기 새벽 3시 도시의 정취 느껴보기 겨울로 순간 이동 해빙설 놀이 즐기기 등 한국인 인플루언서 최지혜 씨와 러시아인 인플루언서는 할빈에서 피서 여행을 시작하며 할빈 여름에 숨겨진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할빈에서 중앙대관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방문지입니다. 100년 역사를 간직한 빵돌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모던함을 뿜어내는 마디얼 호텔을 포함한 여러 유럽풍 건물에서 이국적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빵돌길의 맨 끝에 자리하고 있는 홍수방지 기념탑에서는 도시가 풍파와 맞서 싸우며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뜨거운 기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중화바로크 역사문화 거리는 서양식 건물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외관과 달리 건물 내부는 짙은 중국 특색이 다분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수공예 작업장, 민속공연, 전통극예술, 전통음식 등 이곳에서 최지혜 씨는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융합을 목격하며 도시의 100년 상업 역사를 깊이 리해했습니다. 할빈은 여름에도 원클릭으로 한 번에 겨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빙설대색의 몽환빙설관에서 최지혜 씨는 정교한 실내 얼음 조각 예술에 감탄했고 슈퍼 얼음 미끄럼틀을 체험하고는 겨울을 기다리지 않아도 여름에 몽환빙설관에서 얼음 미끄럼틀을 탈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빙설 체험이 할빈의 특별한 매력이라면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와 할빈 극지공원은 물놀이와 바다 탐험의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새벽 3시 반 도시가 아직 잠든 사이 홍정아 아침시장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487m의 긴 거리에 약 300개의 포장마차가 늘어섰습니다. 튀김떡의 달콤한 향과 고기, 달걀빵의 고소함, 찰팥빵의 팥향에 여행객들은 빨리 맛을 보고 싶어 마음이 급합니다. 걸쭉하게 양념된 샤브샤브 마라탕, 한입 베어물면 기름이 흐르는 고기 빵의 러시아인 인플루언서는 너무 맛있어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새벽 3시를 넘긴 시각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흑룡강성 무원시 동극가게는 이미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선한 강바람을 맞으며 휴대전화를 든 채 중국 최동단에서 떠오르는 첫 아침 햇살을 기다렸습니다. 일출을 감상한 관광객들은 곧바로 동극어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부터 어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담수어 거래 시장 중 하나인 동극어 시장은 무원시를 대표하는 소비 명소이자 접경 지역의 어로 수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또한 콜드체인 물류와 라이브 커머스를 기반으로 이곳의 신선한 민물고기가 현장 판매를 넘어 전국으로 流통되고 있습니다. 어시장 상인 리춘현은 예전에는 단골 손님과 도매 거래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점점 늘면서 특산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며 라이브 커머스도 병행해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매출은 수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원에서는 물고기를 중심으로 한 소비 사슬이 끊임없이 확장되면서 접경 소도시의 특색 있는 자원도 다양한 소비 콘텐츠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우수진 조길 허저족촌에는 우수리강이 유유히 흐릅니다. 강변 마을 곳곳에는 전통 민박과 어촌 체험 시설이 자리합니다. 현지에서는 주민들이 유휴 농가를 활용해 특색 있는 허저족 민박 단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리강 어로 라이브 방송을 운영해 전통 어로 생활을 온라인 소비 시나리오로 확장하고 수공 예품의 판로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수리강을 따라 펼쳐지는 것은 어로 문화와 민속 풍경만이 아닙니다. 흑칼자 섬진에는 280헥타르 규모의 크랜베리 재배 기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랜베리 재배 기지인 이곳은 지역 농업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발전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재배지에 물을 채워 크랜베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붉은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관광객들은 독특한 수확 풍경을 감상하고 물속에 들어가 직접 크랜베리를 수확하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관람과 체험, 화제성을 두루 갖춘 이 특색 프로그램은 마펑과의 2026 중국 문화관광 신규 체험 보고서 앞 100위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무원을 찾은 관광객은 연인원 67만 4,3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했습니다. 관광 매출은 8억 400만 원으로 23.12% 늘었습니다. 올해 전성 각지에서는 특색 있는 벼 놓은 관광 코스를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독특한 시골 문화 관광 장면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색깔의 벼로 이루어진 여덟 신선이 바다를 건너다는 최대 단일 논 그림 기네스북 등재에 도전하기 위해 정식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신화 이야기의 예술적 표현뿐만 아니라 염가강 농장의 벼 물결 그림 속에는 북대황의 분투와 개척 정신, 옥토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대국 곡창을 든든히 지키려는 시대적 사명감이 녹아 있습니다. 올해 연간시 상관지초는 지역 특산물인 석판쌀을 바탕으로 10여 종의 특색쌀 커피 음료를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또한 전망대, 애완동물 테마파크, 특색 민박 등 레저 시설을 함께 갖춰 방문객들이 즐겁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북 공청농장에서는 연합관광팀이 4,500무에 달하는 대규모 논 그림을 구경하고 있고 우이현은 5가지 색깔의 벼로 넓은 들판에 그림을 만들어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금의 만무에 달하는 논밭공원에서는 관광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 흙토 곡창이 주는 생동감과 충분한 안정감을 몰입식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독특한 농업자원의 우위를 활용해 논문화를 특색문화관광 브랜드로 육성하며 농업문화관광의 융합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6번째 시간입니다. 려석연은 독강이가 자기를 찾으러 온 것을 보고 몸을 돌려 달아났다. 엉기적거리며 거의 담벽 위에까지 바라올랐으나 흙을 이겨 돌을 쌓아 올린 담벽인데다 너무 오랜 탓에 흙이 부서지고 더더욱 그의 몸이 피둔하고 두 손마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다 나니 발밑에 돌이 움쩍하자 두 손을 다잡지 못하여 그만 돌과 함께 뒤로 벌렁 나자빠지며 풍덩 철썩하고 인분 구댕이에 빠져들어갔다. 덕강이가 달려가 그를 체포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옥추는 민병들을 데리고 죄인들을 가두어 놓고 수색을 진행하였다. 덕강이는 행리의 집에 들어섰다. 사람들의 흐느낌 소리에 그는 온몸이 굳어졌다. 피투성이 된 딸을 끌어안고 실성하다시피 울어대는 행리 어머니는 이미 목이 다 쉬고 눈물마저 말라버렸다. 행리는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흐리터분한 눈으로 어머니의 우는 얼굴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하였다.
1: 어머니, 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전 장수 아저씨가 저의 아버지라는 걸 인정해요.
2: 행리야!
3: 행리야!
2: 행리야!
0: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행리 어머니는 더욱 고통스레 통곡하였다. 모여온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흐느끼었다. 덕강의 어머니가 땅에 주저앉아 품에 행리의 머리를 받지 않았다. 너무나 피통하여 머리가 아찔하고 몸을 가누기 바빴다. 행리의 창백한 얼굴을 오르만지며 울음을 머금고 불렀다.
2: 행리야, 얘야.
0: 행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삽시에 눈가에 가는 눈물방울을 지으며 나직이 불렀다.
1: 큰어머니.
2: 얘야, 아프지? 큰어머니,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
1: 전 아프지 않아요, 큰어머니.
2: 그래,
1: 저는 큰어머니 집에 가고파요. 큰어머니와
2: 그래,
1: 큰어머니, 큰어머니 정말 좋아요. 독강 오빠.
4: 그래, 행리야, 나 여기 있어.
0: 독강이는 행기 곁에 꿇어앉아 그의 한 손을 꼭 잡아주었다. 행기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1: 독강 오빠 왔어.
2: 응.
1: 놈들은 잡았지?
2: 응.
1: 울지 마. 오빤 정말 좋아. 오빤 잘못돼. 나 때문에 괴로워 말아. 놈들과 싸워야 해. 용감하게 끝까지.
4: 앵리야, 앵리야.
0: 그는 이 마지막 몇 마디 말을 남긴 후 독강이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보들잎 같은 엷은 눈썹 아래 자리 잡은 가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 숨을 가볍게 몰아쉬었다. 마른 벼락이 정수리를 내려친 듯 독강이는 정신이 아찔하였다. 그는 거의 흘리지 않던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도 닦으려움을 하지 않고 오직 행리의 얼굴을 지켜보며 점점 식어지며 굳어지는 그의 작은 손을 꼭 끌어쥐었다. 사람들이 달려였으나 행리 어머니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였다. 언제나 자기 딸을 위하여 애써오고 고통과 암흑 속에서 십여 년을 살아온 이 여인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으랴. 그의 고통은 극도에 달하였다. 그는 자기가 딸을 해쳤다고 조소하였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더는 살고 싶지 않아 딸 옆에서 머리를 쪼아 죽어버리려고 하였다. 행리를 올려놓으려고 구두를 거두러 가던 화자는 부엌 아궁이에서 무슨 물건이 발에 걸려 비칠거렸다. 머리를 숙이고 내려다본 그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3: 아니, 이건 누구야?
0: 모두들 눈길을 돌리고 보니 포동포동한 흰 두 발이 나타났다. 그들은 욱 다가가서 밖으로 끌어내었다. 숙하는 왕간지를 도와 행리를 죽인 후 밖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소리를 듣고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왕간지가 악독하다는 것을 잘 아는 숙하는 그가 돌아오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죽이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그만 겁에 질려 안절부절 못하였다. 창왕 중에 평소에 구두를 덮이려고 뚫어놓은 아궁이를 보고 황급히 그리로 기어 들어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몸이 너무 비대하여 겨우 아픔을 참아가며 큰 웅댕이를 비비고 들어갔으나 두 발만은 아무리 애써도 끌어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었다. 그의 온몸은 구들의 재를 덮어써서 새까맸으며 몇 곳이나 벽돌에 긁히었다. 사람들은 몸에 실 한 올이 걸치지 않은 그를 보고 모두 깜짝 놀랐다.
3: 아주머니, 이 여자는...
0: 화자가 물었다. 행리 어머니는 미친 듯이 덮쳐들었다.
3: 내 딸을 내놔! 내 딸을! 내 딸을 내!
0: 숙하는 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조아리며 애걸복걸하였다.
5: 팔라군 아리, 아유, 은혜를 베푸세요. 분여자를 관대히 처분해줘요. 모두 그들이 한 짓이에요. 전 무엇이나 다 알려드리겠어요. 아유, 절 때리지 말아요. 전 다 말하겠어요.
0: 초겨울이었다. 하늘에 흩날리는 눈꽃은 아무데나 닿으면 곧 녹아버렸다. 북풍이 휘몰아치는 날씨는 몹시 추웠으나 회의하러 온 사람은 많았다. 북은 몇십 리 안팎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바로 몇 해 전에 왕요일을 처단하던 사장 강가에서 이제 그의 동생 왕간지와 북은 마을에 있던 그의 도당 23놈을 공개 심판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불이 펄펄 이는 눈길로 일본놈의 앞잡이 무리를 노려보았다. 순박한 사람들은 외놈보다 매국노들을 더 증오하였다. 그들은 승냥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과 같이 일본놈은 생겨날 때부터 나쁜 놈들이지만 한나라 같은 민족인 인간 쓰레기들이 도리어 자기 조국과 동포를 팔아먹고 놈들의 앞잡이로 되는 것은 그들이 인간성을 잃고 이리대로 변해버린 것이라고 생각되어 짐승보다 더 가증스러워했던 것이다. 격분으로 하여 어머니는 온몸을 우들우들 떨었고 상처 자리가 숯불처럼 달아올랐다. 그는 여태껏 왕간지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놈이 왕족에게 잡혀간 것으로 하여 근심까지 하였다. 그러나 천만 뜻밖에도 그놈이 바로 자기를 못 살게 굴고 만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귀였다. 어머니 옆에는 행리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어머니에게 몸을 덮여주는 불길이라도 있는 듯 그에게 바투 붙어 있었다.

0: 어린 눈길을 보내지만 저지른 죄행에 너무나도 분개하여 노한 눈길로 그를 쏘아보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회오와 창피,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혀 그는 온몸을 우들우들 떨었다.
1: 아주머니, 정말 우린 일 없을까요?
0: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측은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해쓱했고 두 눈은 울어서 빨갛게 되었다. 배가 불룩 나온 몸도 몹시 허약했다. 어머니는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고 위안하였다.
2: 이보게, 아내가 말하지 않았나? 우리 공산당의 정책은 밝은 거울과도 같아서 사람을 조금 더 억울하게 하지 않아. 자네들의 일은 꼭 관대에 처리할 걸세. 아, 그건 다 그 왕간지놈이 해친 것이거든. 자, 마음 놓으라고.
1: 아주머니, 저희를 좀 봐요.
0: 그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다.
1: 아, 저희도 붙잡혀 있지 않아요?
2: 아, 그건 장세도 관계되어 있으니까 정식으로 심판하지 않고는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야. 이건 영천이가 한 말이네.
0: 행리 어머니는 비록 믿었으나 가슴은 여전히 콩콩 뛰었다. 어머니는 아침에 강영천과 나누던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2: 영천이, 저 장쇠와 행리 이민은 어떻게 처리하려나?
0: 어머니는 근심스레 물었다.
3: 아주머니 생각은요?
0: 강영천은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다.
2: 나 말인가?
0: 어머니는 말을 잠깐 멈추더니 인차 이었다.
2: 내 보기엔 그게 다 그 왕가지놈의 죄네. 그의 으름장에 어진 두 사람이 그만 겁을 먹었지. 영천이, 자넨 잘 모를 거네. 이전에는 남녀가 사통하면 정말 때려 죽였다네. 우리 마을의 과부들이 바로 그래서 죽었네. 그 남자는 동북으로 도망쳤는데 지금까지 소식도 없고.
0: 그는 강영천이 귀담아 듣는 것을 보고 가슴이 말할 수 없이 후련하였다.
2: 영천이, 그들 두 사람 공로가 있지 않나? 어? 날 구원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왕간지 그 무리를 폭로시켰잖아. 행리, 그 좋은 처녀가 그만 죽었지.
0: 그는 옷소풀 들고 축축한 눈을 닦았다.
2: 이런 사람들은 불쌍히 생각지 않을 수가 없네. 제 친자식마저 죽었으니 난 그저 행리가 가슴 아파서.
0: 어머니가 이렇듯 슬퍼하는 것을 보고 강영천도 마음이 괴로웠다. 그는 어머니가 계속 말하면 더욱 슬퍼할까봐 말을 가로채었다.
3: 아주머니,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정부는 공정해요. 마음을 푹 놓으라요. 그들의 형편을 보아 정부는 처벌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장쇠가 지금도 구리되어 있는 것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기만당한 사람들을 교양하자는 겁니다. 아주머니, 해야 할 때 행리 어머니와 동무하여 그를 잘 위안해주고 그도 교양을 받게끔 해주세요.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요?
2: 알겠네.
0: 어머니는 제일처럼 기뻐하며 감동되었다. 그는 강영천의 손을 잡고 목매어 말하였다.

0: 영천이, 난 벌써부터 우리 정부가 제일 공정하다는 걸 아네. 공산당의 정책은 참 좋거든.
1: 그는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또 물었다.
0: 참, 영천이.
2: 네.
0: 저 행리의 미와 장수의 일은 어떻게 하겠나? 보아하니 아이까지 생겼던데.
2: 예, 그건 아주머니, 그것도 아주머니 생각이 어떠한지요?
0: 아유, 아, 또 이 늙은 로파에게 묻나?
1: 어머니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0: 아예 함께 살도록 하게나. 응? 그들은 정말 천상 배필이지.
2: 아주머니는 정말 남을 끔찍히 생각해주는구만요. 어쩌면 아주머니 말씀이 저의 생각과 똑같습니까? 이제 동무들과 의논해보고 그렇게 하지요.
0: 그러면 아유, 그들은 정말 다시 하늘을 보게 됐구만.
1: 공개 심판대회는 시작되었다. 현 위원회 조직부 송부장이 먼저 연설하였다. 그는 왕간지 등 악당들의 죄악을 까발키고 나서 제때에 매국노들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왕간지를 진보적 인사로 보아온 과오에 대하여 심각하게 자기 비판하였다. 드라마 숨바귀꽃 6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의 하늘가에는 꽃구름이 피어나고 연초록 대지가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위가 지속될 때에는 차 한 잔으로 지친 마음을 추스려보는 건 어떤지요?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산책하고 명상에 잠기어 삶을 음미해본다면 여유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여 오늘의 요청 앞마당에서는 구름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네 삶을 초록빛 향기에 담아 홀가분한 산책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하여 우리 함께 노래 신뱃노래를 감상합시다.

산책하는 동안엔 마음이 제법 여유로워집니다. 누군가 자신만의 시간 여유를 갖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시간을 아끼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산동성 연태시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홍금희 씨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식후에 남편과 함께 꼭 차 한 잔을 마신다면서 그 순간만은 모든 피로가 싹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일에 지친 여러분들께서도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노래 나리꽃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꿈은 키워야 자라납니다. 꿈을 가꾸면 그 꿈과 함께하고 사는 사람이 모이고 그 힘은 꿈을 이뤄가는 데 원동력이 됩니다. 장준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리향단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리향단 씨는 어릴 적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외할아버지의 생일이었어도 다녀오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여 화룡시 동성진에 계시는 외할아버지 임종활 씨와 외할머니 전순란 씨께서 함께 노년을 즐겁게 보내시고 손녀가 효도하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앉으시길 바라면서 소품 맛은 보기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이게 몇 년 봐요? 아고 야 무슨 일로? 야? 아, 둘째 딸이 결혼한다고. 야, 축하하오. 야. 그래, 우리 딸이? 아이고, 우리 딸이 아직 소식이 없어. 야, 간 이제 또 뭐 공부도 더 해야 된다지. 무슨 할 일이 잔뜩 하다. 야, 요즘 어디 젊은 여자들 일찍이 시집 가자 하. 여자들 아예 갈 생각이 없지않고 뭐요. 야, 알았어. 야, 꼭 내 축하하러 갈게, 야. 꼭 요렇게 나를 신경 건드려야 직서에 풀리는가. 별거 다 걱정 하면서. 그나저나 우리 집에 노처녀면 언제 먹고 싸이까면 내 앞에 탁 데려올까? 아이고 정말 아이고 이 정신 없었다 이래 연설하다나. 야 무슨 오늘 저녁에 집에다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라는데 아이고 내 시작 벌라 갔다 와야 되지. 아,
2: 오빠 빨리 오셔.
3: 미사
2: 이건 또 뭘까?
3: 야, 똘리 그래지.
2: 우리 엄마 오늘 싸이감이 왔다면 엄청 기뻐하실 겐다. 에?
3: 야, 미사, 우리 그만 돌아가게. 내 다음에 엄마 아이디어.
2: 야, 빨리 오셔. 엄마. 엄마.
3: 어째? 집에 아이 계시오? 미사, 그럼 내 집에 가게.
2: 야.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좀 빨리 들어오셔. 아. 엄마 어디 나가신 것 같습니다.
3: 야, 그저 온몸에 땀이 잘 흐른 게 긴장해서 오줌 쌀 것 같소.
2: 오빠, 무슨 그리 긴장해 한가?
3: 전에 엄마 내 나이 아직 모른다며.
2: 우리 그래서 젊어 보이자고 가발까지 샀잼까?
3: 조금 큰지 헐렁헐렁아, 어떠소?
2: 괜찮습니다.
3: 아, 처음서 그런지 아 영 어색하.
2: 오빠, 대단히 멋있습니다. 야? 그리고 왜 엄마, 오빠 나이를 물어보면 금방 40대에 들어섰다고 얼부모리면 된다. 오늘은 얼굴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알았지?
3: 둘터에 아이 나겠지, 매야.
2: 엄마, 어딘가? 시장에?
3: 시장.
2: 알았습니다.
3: 미사, 둘터에 나도 전혀 만날 때리진 않겠지,
2: 매야. 아, 엄마 뭐 때리겠습니까? 내 차 엄마한테 마순 갔다 올게.
3: 아, 저 미사, 같이 가기온 내 혼자 이 빈 집에 있으라.
2: 야, 시장이 바로 집 근처입니다. 내가 갔다 올게.
3: 아, 그럼 빨리 갔다 오냐? 와, 심장. 아, 저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됐다. 아, 야, 내 이럴 때야지. 없으시 아직 인사나 연습해야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미인이십니다. 아야, 그래다가 가시 엄마 될 뿌이 혹시 미인이 아이 날에는 내 놀리는가 해서 오해라 뭐지니. 아 맞다. 예, 손에 물 한 방울도 아이 묻히고 절대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4: 미사를 시집 보내놓고 나하고 살림을 합쳐가지고 젠게 살겠다 놓고 어디서 저런 뻔들이도.
3: 진심으로 아껴주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4: 야, 근데 누구요?
3: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4: 가만히 봐, 그 맞선 보러 온 것 같구만.
3: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4: 동의를 할까?
3: 글쎄, 이번에 허락받지 못하면 나는 10번, 20번, 30번이라도 내 마음 할 때까지 찾아다니면 꼭 허락받겠습니다.
4: 야,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3: 사랑만 해 주십시오.
4: 아이, 이 뻔들이한테 다시 만난 첫사랑 빼귀에다.
3: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아야, 근데 선생님은 이 집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4: 아, 보면 모르겠어. 야?
3: 이 집 식구입니까?
4: 지금은 잠시 갈라져 살지만 이 집 식구나 다름이 없다.
3: 아야?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다는데?
4: 그래,
3: 그게 아닌가?
4: 이 집 내막도 모르고 왔어?
3: 야? 예, 모른다. 오늘 처음으로 허락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긴장해 죽을 지게인다.
4: 아이고, 집 쪽 만나면 또 긴장할게요.
3: 예?
4: 성격이 장난해라, 남자 성격이라. 그 어지간한 남자는 야, 30분 안이게 되면 싹 모조리를 만든다.
3: 야, 그럼 난 어찌일까?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4: 방법이 다 있지.
3: 무슨 방법이 있을까? 날 알려주셔, 선생님.
4: 예. 집으로 돌아가라.
3: 예? 아니, 내 보고 지금 집으로 도망가라 말입니까?
4: 아이고, 걔라고야. 특히 이런 뻔들이 제일 싫어한다.
3: 예?
4: 원래 나 그냥 뻔들인데야. 그렇게 속고 태웠다.
3: 아, 이렇게 가발 써도 해야 됩니까? 영 자연스럽잖니까?
4: 이거 뭐, 가발이라는 게 원래 가짜이고 뭐요. 아이, 걔라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자연산. 야? 그 가발이니까 미네? 야? 아이고, 진심하지 않다.
3: 내 이 가발판 아줌한테 허망 올려왔다. 아, 나 오늘 죽었구나. 그래,
4: 뭐지?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3: 예.
4: 잘 생각해보라.
3: 뭐 그랬고?
4: 야, 체면이 싹 깎이고 자존심이 싹 꺾여가지고서 아, 똘겨나겠는가? 아, 이게 좀 제빌로 물러서겠는가? 잘 생각해보라.
3: 야, 그래도 남자라는 게 왔던 바에 한번 부딪혀봐야 되지 않을까?
4: 무슨 일이야?
3: 아, 자관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야,
4: 어째?
3: 아, 근데 부실 또 긴장해나면 오줌이 마려봐 나니. 선생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저 화장실이 어딨니? 아, 아,
4: 아, 저런 개고기 어딨니 지금? 그랬지. 네 어디 잘 되는가 두고 보자. 한번 망신 탈탈해봐라.
3: 가발? 내가 아까 가발 어디다 놨던가? 내 가발? 아야, 이제 그 선생님 또 어디가?
1: 아이고야, 미자야, 세상에 살다 별일 다 보겠다. 네 오늘 어떻게 돼서 남자친구를 다 데려온다니. 아이고야, 그래, 그 집에서 마지라니 둘째라니 아니면 어디 매 다니고 엄마 아버지 다 살아 계신다냐?
2: 엄마 만나서 직접 물어보셔야.
1: 아, 그래.
2: 오빠, 에이, 어디 가나?
1: 어제 남자친구 왔다는 게 어디를 갔냐?
2: 이 또 긴장해서 도망치지? 아, 엄마 선물 사러 나간 것 같습니다.
1: 아이고야, 선물은 무슨 선물, 싸우지 말래라. 그저 사람이 오면 되지, 사람이.
2: 저 다시 물어볼게. 어,
1: 그래, 그래, 그래.
2: 오빠, 어딘가?
3: 내 지금 집 안에 있어.
2: 에? 어디란가?
3: 내 가발. 가발이 없어졌어.
2: 아, 야, 정말 뭐 이러는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엄마 기다리시니까 빨리 오셔야. 됐습니다.
1: 뭐 이래?
2: 인차 온답니다.
1: 아이고, 그래, 인차 온다대. 아이고, 야. 아!
3: 안녕하십니까. 내 가발이 없어졌어.
1: 아이고야. 야. 야, 아두야, 사두 노릇 같이 왔다면 오늘 엄마를 귀띔해서 써야지. 엄마 이게 뭐야, 몸배 바지라면서. 아이고, 체남, 체남. 아이고, 사두 노릇 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1: 예, 많이 앉으세요.
2: 저분이 우리 오빠입니다.
3: 예, 보시게? 네, 우리 오빠입니다.
1: 오빠? 아이고야. 야, 나이 몇 살인데 저렇게 늙어 보이니?
2: 금방 40대에 들어섰습니다. 어렸을 때 약을 잘못 써서 저렇게 됐답니다.
1: 뭐 약을 먹어서 이렇게. 아이고, 어쨌든 늙어 보이지.
2: 아이고, 아이, 정말. 엄마 성숙돼 보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 그리고 김치도 묵은지가 더 맛있잖까.
1: 야, 시골어째서 버렸어야 되지 이런.
5: 몸은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2: 아이, 엄마.
3: 예,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5: 그래, 양부모 다 잘 계시겠지?
3: 예, 지금 계십니다.
5: 그래, 우리 딸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다?
3: 같은 회사 직장 동료입니다.
2: 엄마, 엄마 회사? 내보다 두 계급 높은 상사인데 평상시에 사업에서 엄청 많이 도와주고 지지했습니다.
5: 저 실례지만
1: 결혼은 처음이겠지?
3: 아, 예, 당연히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2: 엄마, 우리 만나는 거 동의했지?
1: 지내봐라.
3: 아, 예, 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1: 딱 손만 쥐고 놀아라.
3: 예, 알았습니다. 아, 예,
2: 어머니, 이거
3: 성공.
2: 내가 가서 먹을 거 내올게. 그럼 두 분이 얘기 나누셔, 예?
3: 미사.
6: 저
3: 어머니 참 미이십니다. 예?
1: 아유, 그 소리는 이제 지네 많이 들어서 무슨 아이고.
3: 아이, 어디서 많이 빈 것 같아서 그랬다.
1: 제 나를 어디서 봤다고 빈 것 같다고 그래?
3: 그 혹시 태평소 학교 다니셨잼까?
1: 야, 내 태평소 학교 졸업했어.
3: 아이, 그 옛날에 그 태평소 학교에 왕벌깨라고 있었는데 영 비슷하게 생겨서 그랬다. 예. 아이,
1: 내 왕벌깨인데.
3: 예? 누나!
1: 야, 이 어째 정신 나갔지?
3: 내 철미요! 최초로 동시에 철미!
1: 무시게? 최초로 동시에 철...
2: 어머!
3: 누나!
2: 야, 철미야!
3: 야, 누나! 아, 누나! 누나! 야, 누나! 누나 공부를 못해서 1년 묵어서 우리 형님과 안 만나냈지? 야, 누나! 이게 몇십 년 마요.
1: 그러게. 아이고 반갑다. 야,
3: 야 여기 반갑소 앉아, 누나.
1: 여기 앉아.
3: 야.
1: 아이고 야, 야. 어디 여기서 만나니?
3: 그러게 말이야.
1: 형님이 잘 있니?
3: 우리 형님이 한국 가서.
1: 어휴, 그래 길에 동창만에서도 볼 수 없지. 그래, 엄마 아버지 다 잘 있고?
3: 야, 엄마는 작년에 치매 와서.
1: 아이고 기차다. 어쩜 그 모슬병에 걸렸다니. 야. 어휴, 그리고 보니까 네 엄마를 그래서 허리하느라고 이렇게 머리털이 다 빠졌구나. 야,
3: 누나, 어. 나도 몇 년이면 50이요.
1: 아이고, 네 벌써 50이네. 야, 네 벌써 50이네.
3: 미사, 미사다야. 미사, 우리 누나요.
1: 그래, 야, 이제. 저...
3: 아, 누나, 아이, 저, 어머.
1: 아이, 오빠.
3: 난 이거죠.
1: 야. 아이고 세상에, 예비 사이가 아무 데려왔다는 게 어찌 우리 한 동네에서 살던 동생을. 야, 자명년이 50이란다. 아까는 뭐 내보고 40대라며?
2: 엄마, 그럼 49도 40대는 맞지?
1: 이런 이런. 자하고 내 5살 차밖에 안 난다. 엄마 소학교 6학년 때. 야, 1학년이다. 네 정신이.
3: 야, 아이고, 그 솔직히 말하면은 6살 차이요. 누나 공부를 못해서.
1: 야, 가능해? 이 따불어라. 내 너네 둘이 이건 절대로 반대다. 아이고, 이건 아니다. 이건
2: 아끼 누나 전부 다 된다며.
1: 야, 아끼는 아끼지. 이거 좀 싸그러져. 아끼다. 어메,
4: 네 어찌 내한테 이럴 수 있니?
1: 어? 어째려?
4: 야, 네 미사를 시집 보내놓고 나하고 재밌게 살자놓고 맞서는 어째 보니?
1: 아이, 맞서이라.
3: 아저씨.
4: 아이, 지.
1: 아, 저.
4: 이 뭐야? 야, 나는 맨 부채만 해먹이던게 맞선 남자가 그 와는 고기 거지 사놓고 그래 고기 채 거지 해먹일 회사야. 어?
1: 야, 무슨 맞선 남자 맞선 남자 매일이야.
4: 야, 눈앞에다 세워놓고도 발뺌만 해줬어야. 그래 이 뻔들이 누구야?
3: 저는 맞선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만나 순수한 사랑을 움직이시다갖고 자유연애입니다. 자유연애. 누나 이분 누구요?
1: 아직
4: 저게 자유연애? 누나? 야, 젊은 남자를 만난 내 같은 늙은 눈에도 아이 배우지? 어?
1: 아니, 저, 오빠 지금 무슨 소리라? 미자 남자 친구요.
4: 뭐?
1: 정말 이거 저.
4: 야, 뻥치지 마라. 미사 무슨 눈이 멀었다고 아, 저런 뻔들이 만하겠니? 어? 그래고 어? 어제 잠깐 너를 보고 누나 누나 하니?
2: 아이,
4: 남자친구라는 게
2: 진짜 내 남자친구인다. 오늘 엄마한테 처음 인사드리러 왔고. 그리고 아저씨 자꾸 뻔들이 뻔들이 하지 마셔.
4: 야, 그냥 뻔들이 그 뻔들이 여정 뭐이래.

0: 리다, 너 이리 와. 지사 네 남자친구 맞니?
1: 예, 맞습니다.
0: 야, 이런 게 어째 연애 엄마를 보고 자꾸만 누나라니.
1: 글쎄, 두 분이 사학교 때 선후배 사이랍니다. 그걸 나도 이제 알았습니다.
0: 무슨 게? 선후배 사이? 아... 야, 이 초은 씨 무슨 이런 개파야, 이게?
2: 초은 씨 그렇게 됐어.
3: 미자, 이분이 도대체 누구요? 야.
1: 우리 옆집에 사시는 아저씨입니다. 엄마랑 서로 첫사랑이시고 러년에 결혼까지 약속한 분이십니다. 아저씨, 오해를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3: 아, 예.
1: 진짜 내 남자친구입니다.
0: 진짜 네 남자친구 맞니?
1: 예.
3: 맞습니다.
0: 정말이지요?
1: 예, 맞습니다.
0: 아우야, 시름났다. 아우, 그러면 나는 고요 지인이 노릇이 이심했구나. 아이고, 번들이. 아, 정말. 예. 아, 번들인 게 아니라 이거 총각이.
3: 아, 예.
0: 아,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불러야 되니?
3: 아이, 선생님 말씀 편하게 놓으셔.
0: 예. 이거 자고 미안하게 됐다. 내야 이 가발을 아이 가지고 와야 상황 좀 달라질 수 있었겠는데.
3: 아, 이게 내 가발이 아닙니까?
0: 야, 이거 미안아. 우리 강아지 싹 뜯어서야 머리 요거밖에 안 남아. 어구구. 야야야야. 그래, 찬찬 보여. 잘생겼구나, 무슨.
3: 야, 나도 어릴 때부터 번들이는 아닌다.
0: 아, 그래야겠지, 무슨. 자고가 상황 뭐해. 아주 무슨 동일한 것 같지한데 도대체 무슨 문제야?
2: 아이고, 도대체 무슨 문제겠어. 나이 참 문제지. 그리고 자나 한 동네에서 살던 동생인데.
0: 그래, 얘네들이 나 차이 얼마길래?
1: 아저씨, 우리 15살 차이 납니다.
0: 15살 차?
3: 예.
0: 마찬가지구나, 무슨.
3: 예?
0: 야, 우리도 10살 차자, 이제.
3: 그렇습니까?
0: 어.
2: 야, 아무리 10살 차라도, 자, 나를 누나 누나한테 어떻게 나를 불쇠를 엄마라 하는가 말이오.
3: 아이, 나는 엄마라고 불러도 된다.
2: 야, 임마!
0: 야, 야, 야, 야. 진이야. 솔직히 말해, 우리도 나이 때문에 부모들이 우리를 반대를 했지, 그 뭐야.
2: 야, 그 얘기는 왜 또 꺼내?
0: 그래서 우리도 이제야 다시 만났지. 난 솔직히 말해서 그 지나간 시기가에 정말 아깝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쳐받아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속단지 너도 체험해봐서 알지. 솔직히 말해서 야, 나이 무슨 그렇게 중요하야? 둘이 좋아하면 되지?
2: 그래도
0: 진이야. 그래, 야네도 우리처럼 그렇게 아픈 사람 또 다시 하게 하겠니? 어?
1: 엄마, 나는 우리 오빠 정말 좋습니다.
0: 어.
1: 아이, 늙어 보이긴 해도 일할 때 얼마나 멋있는데. 그리고 해마다 회사에서 업무왕입니다.
0: 그럼?
1: 엄마, 우리 이쁜 사랑 할게.
3: 어머니, 정말 걱정 안 시키고 진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0: 자, 진이야.
2: 나요.
0: 진이야.
2: 연애만 해라.
3: 누나! 고맙소!
0: 뭐? 누나! 아.
3: 어머이!
4: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방국진 씨는 얼마 전에 하남성 정주시에서 퇴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방국진 씨는 퇴직 후의 인생은 새로운 단계의 인생 수업의 시작이라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평소에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고 주위의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인생을 아내와 함께 재미나게 보내고 싶다면서 노래 숙명을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 모두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소통, 노력, 분투가 아닐까요? 안도현 명월진의 김진성 씨는 왕청인에 살고 있는 둘째 숙모 김정화 씨가 요즘 우울증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데 가족과 함께 자주 산책의 시간을 갖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길 바라면서 노래 길을 요청해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시대에는 초록빛 자연을 산책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힘링한다면 무더운 여름 더위도 거뜬히 이겨내고 끊임없는 경쟁에서 앞장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초록빛 대자연을 보수로 삼아 더 아름다운 생활을 갖고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 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진짜가 나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이 속담은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나 사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밝혀지거나 본래의 모습이 분명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은 사람의 성격, 능력 혹은 어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본질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처음에는 알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두 명의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한 명은 이름이 잘 알려진 상인 김모였고 다른 한 명은 신인 상인 최모였습니다. 상인 김모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그는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감을 가득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반면 상인 최모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모습의 소박한 옷을 입고 사람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상인 김모는 자신의 화려한 외모와 자신감을 무기로 사람들에게 많이 팔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며 자주 그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반면 상인 최모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언제나 품질 좋은 물건을 낮은 가격에 팔며 작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물건은 처음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인 김모가 판매하는 상품들이 점점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가 파는 물건에 대한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품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지만 상인 김모는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물건은 점점 더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인 최모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점차 그의 물건을 사본 사람들은 품질에 만족하며 그에게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가 가진 진실성과 품질을 인정하게 되었고 점차 상인 최모의 가게가 인기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상인 김모보다 상인 최모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상인 최모는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진짜가 드러난다는 교훈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겉모습이나 외적인 것에 현혹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진실한 본성과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첫인상이나 외적인 모습 또는 일시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외모나 겉모습이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상인 김모와 상인 최모의 예에서 보듯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자신감은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외적인 모습이나 일시적인 행동에 속지 않고 진심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첫인상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상인 김모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끌었지만 그가 판매하는 물건의 품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상인 최모는 처음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의 진실성과 품질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이나 단기적인 성공에 의존하지 말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진실성과 본질적인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만 시간을 두고 진실을 찾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가 나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는 속담은 또한 시간이 주는 변화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거나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의 진가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상인 최모의 경우처럼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노력의 결과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인내와 꾸준함이 결국 중요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가 나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는 속담은 단순히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인생의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에 속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는 진짜 가치를 믿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고 지혜롭게 사람을 바라보고 시간을 기다리며 그 진실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피로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신체의 에너지 회복과 뇌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나 부족한 수면은 피로를 악화시키고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수면 습관을 기르는 것이 피로 회복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피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체 리듬, 즉 서카디언 리듬에 맞춰 잠을 자는 것이 신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 몸은 일정한 시간에 잠이 오도록 스스로 조절을 시작하고 잠에 드는 속도와 깊이도 좋아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 늦게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피하고 가능한 한 일상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10시 30분에 잠들고 6시 30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 시간에 맞춰 신경계를 조절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수면의 질은 깊은 잠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의 70% 이상이 깊은 잠을 차지해야 회복이 잘 이루어집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깊은 잠에 도달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면 시간은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다음,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면 시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수면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적은 수면 시간은 피로 회복을 방해하며 반대로 지나치게 긴 수면도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특히 평일에는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도록 합니다. 수면 부족은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를 증가시켜 피로감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체내에서 면역세포가 활발히 재생되고 근육과 조직이 회복됩니다. 또한 뇌는 쌓인 정보와 감정들을 정리하고 뇌 기능을 재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과정이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정신적인 피로도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우리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을 최적화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빛은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튼을 두껍게 치거나 침실의 조명을 어둡게 설정하면 수면을 돕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온도입니다. 사람은 보통 20도 좌우의 온도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또한 습도가 너무 낮거나 높은 환경도 수면에 방해가 되므로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편안한 침대와 베개는 신체를 잘 지지해주어 깊은 잠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외부 소음도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침실 내에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소음 차단 헤드폰을 사용하거나 차분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사용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블루라이트를 포함한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은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수면 전 30분에서 1시간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 독서나 편안한 음악 듣기를 통해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자주 울리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 동안 알림을 차단하거나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는 방법도 피로 회복에 도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수면의 질, 그리고 수면 중 중단된 횟수 등을 기록하며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체크하고 수면의 질을 평가해 기록합니다. 그런 후 수면 패턴을 점검하고 점차적으로 더 나은 수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로 회복을 위한 수면 습관은 단지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충분한 수면, 수면 환경 개선, 그리고 전자기기 사용 자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는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므로 먼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피로를 회복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영양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신체의 에너지원이자 회복의 기초가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신체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피로를 줄여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면 몸이 더 잘 회복되고 에너지가 충전되어 피로가 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피로 회복을 돕는 식습관과 영양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로 회복에 중요한 영양소는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영양소는 신체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은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피로가 쌓이면 에너지원이 부족해지므로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 고구마, 콩, 채소 등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반면 정제된 탄수화물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도하고 그 후 급격한 하강이 일어나 피로감을 더 쉽게 느끼게 합니다. 단백질. 단백질은 근육 회복과 체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로가 심할 때는 신체의 근육 조직이 손상되어 회복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회복이 촉진됩니다. 닭가슴살, 두부, 콩, 달걀, 생선 등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운동 후에는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근육 회복과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방. 건강한 지방은 에너지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호르몬 균형과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포화 지방이 포함된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이 지방들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경계의 기능, 면역력,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로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B군, 비타민 C, 마그네슘, 철분 등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 등은 에너지 생산에 관여하며 신체가 피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로 통곡물, 육류, 달걀, 견과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피로 회복을 위한 식습관에서는 식사의 규칙성과 식사 간의 균형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방해가 되며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식사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간식을 포함한 가벼운 식사를 추가하여 혈당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과도한 공복 상태는 피로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식은 건강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이 포함된 간식이나 고지방 음식은 피하고 과일, 요거트, 견과류 등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을 통해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피로가 느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식사 후 기운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는 과식으로 인해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혈당 급변에 의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고 식사 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몸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탈수는 피로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분 부족은 체내의 대사 작용을 방해하고 천 조절 능력을 떨어뜨려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물 섭취는 피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 하루에 약 1.5에서 2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활동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수분 섭취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더운 날씨에 활동을 많이 한다면 더 많은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일시적인 피로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카페인과 당분이 많아
피로가 더 빨리 오거나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차, 미네랄 워터 혹은 과일 주스 등 자연적인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도 다양합니다. 수박, 오이, 샐러리, 딸기 등은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음식 섭취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인 각성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소모하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며 피로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탈수를 유발하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하거나 저녁 시간대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사 선택을 통해 에너지를 보충하고 피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로감을 극복하고 활력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운동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거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혈액 순환 촉진, 에너지 수준 증가 등 여러 측면에서 피로 회복에 기여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체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근육과 관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운동을 통한 피로 회복의 중요성과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근육과 조직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됩니다. 이는 신체 기능의 회복과 피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과 세로토닌 등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들 호르몬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불안과 우울감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지속적인 피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운동은 기분 전환과 에너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소와 영양의 공급, 운동을 통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면 근육과 장기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이 공급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로를 풀고 몸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피로 물질인 젖산이 쌓여 회복이 늦어집니다. 체내 세포 재생, 운동은 세포와 조직의 회복을 돕고 근육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 합성이 촉진되어 근육이 손상되거나 피로한 부분이 회복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전반적인 체력과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피로를 더 가중시킬 수 있지만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피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로 회복을 위한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피로 회복에 좋은 운동으로 꾸준히 하면 체내 산소가 효율적으로 공급되어 피로 물질이 빠르게 제거됩니다. 또한 심박수와 호흡 속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운동이 아닌 몸

등 근육과 관절을 강화시키고 대사 활동을 촉진시켜 피로를 덜 느끼게 합니다. 스트레칭과 요가는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며 긴장을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가는 심리적 안정을 돕고 호흡을 조절하여 체내의 에너지 순환을 촉진합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근육 통증을 줄여주고 긴장을 풀어주어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피로 회복을 위한 운동은 적당한 시간과 강도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체력 소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강도의 운동을 선택하고 적절한 시간 동안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로 회복을 위한 운동은 30분에서 6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가벼운 워밍업을 통해 천을 올리고 운동 후에는 쿨다운과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 오히려 체내 에너지 고갈이 일어나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짧고 강도 낮은 운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운동의 강도는 자신의 체력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초보자라면 저강도에서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시작해 체력을 키워가며 점차 강도를 높여 조깅이나 수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체내 에너지 소모가 과도하게 이루어져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강도는 자신의 한계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운동 후에는 회복을 위한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소모된 에너지와 단백질을 보충해야 피로를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피로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활성화하고 체내의 에너지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피로 회복의 핵심입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영양 보충과 수분 보충을 통해 회복을 돕고 더 나은 상태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의 가장 큰 매력은 네, 내일이 금요일이라는 점인데요. 네, 목요일 밤이면 내일만 버티면 불금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기분이 벌써 들뜨는 날이랍니다. 네, 요즘 한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작은 금요일이라는 의미로 소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네, 하루만 더 버티면 주말이니까 목요일 저녁에 가볍게 친구들과 만나거나 맛있는 저녁을 먹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이 기대되다 보니 네, 목요일 오후만 되면 일이나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해서 이를 또 목요일 불금 증후군이라고 장난스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물론 매일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말에 뭐 할까 친구들과 카톡하며 약속을 잡거나 가족과 주말 나들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도 목요일의 즐거운 일이랍니다. 네, 목요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 벌써부터 주말이 기대되네요. 목요일은 기대의 요일, 내일이 금요일이다 라는 생각에 오늘의 힘든 일도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요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금요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희망의 요일, 목요일. 여러분은 목요일이 어떤가요? 네, 좋든 싫든 내일은 금요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즐거운 목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름철 삼복철에 혈자리에 약을 붙이는 것은 겨울병을 여름에 치료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삼복백치는 자연계 양기가 가장 왕성한 여름철에 인체 혈자리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양기를 보충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한기를 제거해 경락을 통하게 함으로써 겨울에 쉽게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네, 삼복백치의 적응증에는 만성호흡기 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소아 및 노인들의 신체 허약으로 인한 잦은 감기, 반복적인 기침 등이 포함됩니다. 패치를 붙이는 기간 찬 음식과 찬 음료를 마시지 말고 술, 담배를 금하며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삼복 패치는 외부 치료에 속하기 때문에 내 치료 기간 기타 약물의 정상적 사용에는 방해되지 않습니다. 네, 초복, 중복, 말복의 처음 3일 중임으로 하루를 선택하여 붙이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매번 10일의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6시간에서 8시간, 어린이는 약 2시간 동안 붙이면 매년 삼복에 한 번씩 붙여 연속 3년이 하나의 치료 과정입니다. 네, 하지만 삼복 패치는 만능 패치가 아니므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네, 어린이의 부착 시간은 피부 알레르기 등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반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너무 길지 말아야 합니다. 2세 미만 어린이는 삼복 패치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반응은 젊은이와 다르기 때문에 네, 삼복 패치를 사용할 때에는 피부 반응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붉고 부어오르며 가려움증 등의 불편함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임산부는 삼복 패치 속의 약물이 대부분 신온, 혈액순환, 경락 또는 기혈의 요조성 전도 등 효과가 있어서 네, 태아에 악영향을 미쳐 태동 불안, 심지어 요산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삼복 패치를 절대 부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피부치유 능력이 좋지 않으므로 네, 삼복 패치를 부착하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아야 하며 피부 손상 여부를 관찰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7월이 되면 전국 여러 지역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에어컨이 있지만 에어컨 방에 오래 있으면 몸이 쉽게 불편해집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밤에 더위로 깨기 쉬워, 네, 안 그래도 부족한 수면의 질이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원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이색적인 냉방 비법이 온라인에서 갑자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고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은 바로 동과를 안고 자기입니다. 네, 신선하고 완전한 동과 자체에는 독이 없으며 나쁜 냄새가 나지 않고 피부를 찌르지도 않으므로 안고 잔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네, 영유아는 이 냉방 비법을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네, 동과는 굴러다닐 위험이 있으며 왕왕 유아의 체중보다 무겁습니다. 아이의 신체 부위가 동과에 눌리거나 입이나 코가 동과에 맡겨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큰 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상 동맥 질환이 있거나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가슴이나 배 부위가 낮은 온도의 동과에 장시간 밀착되어 있으면 냉기로 인해 협심증이나 위경련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저질환이 없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네, 자신이 동과 표면에 잔털이나 밀랍 가루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표면이 매끄럽고 가루가 없는 흑피 동과 품종을 선택하고 네, 껍질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닦아내어 피부 발적이나 가려움증 등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인 동족의 세시봉석과 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동족의 세시봉석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혼인봉석을 살펴봅니다. 동족의 청춘 남녀는 보통 자유연애를 합니다. 성격이 개방적이고 노래 부르기를 즐기는 이들은 전통적인 연애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명절 때나 농한기, 노동의 여가에 처녀와 총각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며 사랑을 싹틔우는 것입니다. 이런 남녀 간 교제 활동은 남과 북 동족 지역에서 일부 차이를 보입니다. 북부 지역의 동족은 낮에 산비탈에서 완산 또는 간요라고 부르는 대창을 가지며 모임의 장소는 화원이라고 부릅니다. 대창 시 처녀가 마음에 드는 총각에게 몸에 지닌 작은 선물을 주면 서로 연애를 약정하는 징표로 됩니다. 남부 지역의 동족은 통상적으로 저녁에 집에서 노래 행사를 가집니다. 남자 측은 이를 주체, 여자 측은 이를 좌야라고 부르며 습관적으로는 행가 좌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과정에 서로 정이 생겨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며 남자 측에서 중매인을 여자 측에 보내 혼담을 꺼냅니다. 동족의 혼인은 보통 설합, 정혼, 결혼의 과정을 거치며 북부 지역에는 궁합복이 풍습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 동족은 고모의 딸이 가급적이면 외삼촌댁에 시집가는 풍속이 성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족은 또 여성들이 결혼 후 친정에 돌아와 살면서 농사철에 신랑 집에 와서 일손을 돕거나 명절에만 신랑 집에 잠깐 며칠 머물다가 친정에 돌아가고 임신해야만 신랑 집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불락부가의 풍속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들의 장례 풍속을 알아봅니다. 동족은 토장을 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사망한 성녀는 조상 대대의 선산에 묻힐 수 있지만 요절한 아이나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비정상 사망인 경우는 편벽한 황야에 묻습니다. 귀주성의 종강과 려평 일대에는 과거에 사람이 죽으면 입관한 후 교회에 놔두었다가 본방족에서 망자와 동년배인 사람이 모두 사망한 후에야만 함께 장사를 지내는 정관대장의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동족의 경도 풍속을 알아봅니다. 동족은 명절을 쉴 때면 마을간의 이성 노인들끼리 산비탈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풍속이 있습니다. 명절날 아침 갑방책에 바깥 노인들이 노생을 불며 을방책으로 향발하면 을방책의 안노인들이 갑방책의 바깥 노인들을 배동해서 노인비탈에 오릅니다. 그들은 각자 젊은 시절의 연인을 찾아 옛날 우정을 돌이키고 시집 장가 간 후에 고초를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정심때가 되면 단체로 식사를 하며 식사가 끝나면 흥이 다할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납니다. 동족의 손님 맞이 예의도 살펴봅니다. 동족 방책을 찾는 손님들은 남다른 환영을 받는데요. 바로 주인이 길을 막아 나서는 것입니다. 주인들은 방책 문어구나 골목, 길목, 고루, 풍우교 어구 아니면 집 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손님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장애물 뒤에는 동족의 명절 복장을 차려입은 처녀 총각들이 가로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손님이 그 앞을 지나려면 반드시 처녀들과 노래 대창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집에서 빚은 미주를 담은 큰 그릇을 들고 있으며 노래를 부르지 않거나 미주를 마시지 않으면 아예 통과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길막이 풍습은 동족 지역에서 특별히 성행합니다. 한 마을의 총각이 다른 마을의 손님으로 갈 경우 그 마을 처녀들도 줄을 지어서서 길을 막아놨습니다. 처녀들이 먼저 손님을 방책에 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한 길막이 노래를 부르면 총각들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길 뚫기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노래가 오고 가는 동안 옆에 구경꾼들은 손뼉을 치며 노래의 흥을 돋구어줍니다. 이어서 동족의 명절 예유와 음식 습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동족의 명절 음식은 손님 초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일과 혼례, 장례식 때에는 각이한 규모의 손님상을 차립니다. 광서 삼강 지역의 동족 민간에서는 결혼 후 여성이 처음 출산하면 삼조주라고 부르는 술을 마시며 축하합니다. 삼조란 아기가 태어나 열흘 안에 두 홀수날을 택해 축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하연에는 아기의 외갓집 친인척들을 모두 초청하며 여러 가지 물고기, 고기, 채소를 올리는 외에 대량의 삶은 계란과 단술도 올립니다. 그리고 새 집을 지었거나 기타 공공사물을 무사히 마쳐도 이들은 연회를 차려서 축하합니다. 혼례식 때 신부는 신랑 집에 발을 들여놓으면 가장 먼저 유차를 만듭니다. 이를 신부차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명절 시 유차를 마실 때에도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집에 비치해둔 유차 전용 그릇을 사용하며 먼저 생강이나 고추 등 조미료를 썰어서 준비해놓고 손님들이 각자 수요에 따라 유차에 넣어 마시도록 합니다. 또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보통 가장 좋은 쓴 술과 몇 년간 절인 시큼한 염장 물고기와 시큼한 염장 훈육으로 초대합니다. 하여 동족은 쓴 술과 시큼한 차로 귀빈들을 접대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동족의 민간에서는 달기나 오리로 손님을 접대할 때 먼저 주인이 닭머리와 오리머리, 닭발, 오리 물갈퀴를 손님에게 올립니다. 손님은 이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든 후 좌석의 최연장자에게 다시 올립니다. 이로써 주인과 손님 간의 상호 존중과 진심을 보여줍니다. 동족의 금기사항도 알아봅니다. 동족은 집집마다 신상이나 위패를 모셔두는 신감을 공봉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흉기나 칼, 검, 창, 활, 심지어 바울에게마저 그 위에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에 대한 불경으로 여겨지며 징벌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또 방책 내에서 제사 행사를 하는 동안에는 모초로 십자를 꼬아 방책 입구에 걸어놓으며 이는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을 표징합니다. 지금까지 동족의 세시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0: 매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용수 작곡, 권운 편곡, 박명호의 노래로 남은 인생 즐겁게 살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울고 사는 인생, 우리네 인생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웃고 울고 사는 인생, 우리네 인생길. 천만 년 살 수 없는 한 분뿐인 인생길. 힘겨운 인생길, 우리 함께 해가니 이보다 좋은 기쁨, 행복이 있을까.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흥겨운 우리 인생.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삽시다.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길 즐겁게 삽시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가면 올 수 없는 인생, 바람 같은 인생, 구름 같은 인생, 근심을랑 버리고 오손도손 즐겁게, 황혼이면 어떠냐, 마음은 불타네.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우리 인생.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흥겨운 우리 인생 즐겁게 삽시다. 노래하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명수 작곡, 권운 편곡, 박명호의 노래 남은 인생 즐겁게 살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우리성은 여름철 시공의 황금기를 포착해 전성 종합교통운송 기반시설 100일 정력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포상도로 건설에서 아스팔트를 까는 작업은 기온이 떨어지면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성 시공 황금기는 길게 잡아도 5개월 미만입니다. 올해는 비까지 많이 와서 실제 작업할 수 있는 날은 더욱 적습니다. 현재 포상도로 건설자들은 국경절 전 완공을 목표로 하루 2km의 속도로 작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권 순환도로의 기한 내 개통을 확보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연속 작업과는 달리 감옥사 동강철도 확장 및 개소 현장에서는 매일 수십 대 화물열차가 정상 운행 중입니다. 프로젝트는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며 사용에 투입되면 감옥사에서 동강까지의 철도 통행 능력이 대폭 향상되고 중국 유럽 화물열차 동부 통로의 운행도 훨씬 원활하고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운수 프로젝트는 홍수기와 수위를 다투는 지열한 싸움입니다. 올해 성화강의 강한 강우는 왕년에 비해 20% 가까이 많아 저수위 건설의 골든타임이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수중 작업에는 무인기, 무인 선박, 북도 위성 항법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아 수중 지형과 돌망태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 연장 길이가 80km에 달하는 성화강 하류 주요 얕은 여울 항로는 감옥사 합강 두 도시의 6개 형과 구를 아우릅니다. 이 항로가 완공되면 항로 통항 보상률이 95%까지 높아져 곡물, 석탄, 건축 자재 등 대종 화물의 운송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026년 흥룡강성 디지털 생산라인 및 스마트 공장 인증 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신규 93개 기업이 디지털 전환 브랜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올해 새로 인증받은 93개 디지털 생산라인 및 스마트 공장은 고급 장비, 항공우주,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은 물론 화학, 식품, 의약 등 전통 주력 산업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생산라인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최고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스마트 공장은 최고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동력으로 우리성 디지털 생산라인 스마트 공장 총수는 519곳에 도달했으며 규모 이상 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 보급률은 67.2%까지 상승했습니다. 할빈 국제항공허브 중로 항로 발전 추진회가 일전 할빈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는 우리성의 대러시아 지리적 우세, 항구 우세 및 항공허브 우세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 연계, 수요 공급 연동, 프로젝트 착지의 고수준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북 개방 신고지 구축에 심층적으로 서비스하며 할빈 국제항공허브가 러시아가 중국 내륙을 등결하고 한일 및 동남아 지역을 아우르며 국내가 러시아 특히 극동 지역과 연결하는 량방향 허브 센터로 건설되도록 지원합니다. 추진회에서 중로 량국 문화관광부서는 자원 소개를 진행하며 항공 플러스 국경 간 문화관광 융합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항공으로 관광을 이끌고 관광으로 무역을 촉진하며 무역과 관광이 연동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북쪽으로는 흑하, 남쪽으로는 사마, 동쪽으로는 감옥사, 서쪽으로는 카스에 이르기까지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입경 관광 목적지가 중국 전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최근 취날 여행이 발표한 입경 관광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에서 비중국 여권 관광객이 구매한 입경 항공편 목적지가 국내 160개 도시를 커버했으며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좋아하는 국내 목적지 도시 TOP20에 할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일선 도시 및 지역의 중심 도시들은 성숙한 국제화 서비스 보상을 바탕으로 여전히 입경 관광객의 첫 번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도시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은 상반기에 더 많은 보석 도시를 깊이 탐방했습니다. 한편 상반기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입경 관광 잠재력 도시는 경해, 알타이, 흑하 등으로 입경 항공권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동강 제12회 중로 국경 문화 시즌이 오는 7월 17일 개막해 9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중로 국경 문화 시즌은 동강의 밤 팬미팅,
강변 캠핑 카니발, 중로 농구 초청 경기 등 대중들이 즐기는 22개 특색 주제 행사를 총괄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중로 문화와 민간문의 저작권 세미나, 흥룡강성 제3회 변경관광연맹대회 등을 동시에 개최하고 중로 무역교류 대시상, 경제무역 상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중도 상호비자 면제, 출국세 환급 정책을 기반으로 현지에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관광객 보호 특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명수기 료객선 운임을 98원으로 인하하고 동강에서 레닌스코에까지의 당일 관광 상품과 나나이 국경 간 전용 로선을 출시했습니다. 저녁에 동강 자유여행 스마트 문화관광 플랫폼을 구축해 100여 개 상점이 입점했으며 가이드, 숙식, 교통 조회 수요를 원스톱으로 충족시킵니다. 36곳의 다국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무형 문화유산 디지털 체험관을 무료로 개방했으며 관광지마다 이중 언어 가이드, 모유 수유실, 의료 응급 구급소를 설치하고 중의학 양로 건강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동시에 국경 간 관광 안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외국인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설립해 양국 관광객들에게 전 과정에 걸친 세심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6년 흥룡강성 랭수어 방류 시즌 중국 러시아 공동 증식 방류 행사가 동강시 삼강구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형 개체의 시프 철갑상어 200마리, 체장 5cm 이상의 시프 철갑상어와 황어 48만 마리, 소어와 련어 520만 마리를 방류해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방류량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시호는 현지 표준화 랭수어 번식 기지에서 공급됐습니다. 감옥사, 성극, 라북 등 지에서도 잇따라 증식 방류를 진행하며 국경 하천의 생물 개체군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 2026년 현대 어휘수로 소수민족 언어 번역 교범 심사 교성 행사가 연결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앙 지도 동지들의 관련 지시 정신과 국가 민족 사무위원회의 관련 요구를 깊이 있게 리행하고 현대 어휘와 수로 소수민족의 언어 번역 작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동북 삼성 조선어문 협력 구성원 단위의 관련 책임자와 중국 조선어 교범위원회 제9기 교범위원,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연변 조선족자치주 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업무처 책임자 등 36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현대 어휘와 수로, 소수민족의 언어 번역 작업이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하는 데 있어 대체할 수 없는 교량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민족 단결과 진보 사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지대임을 강조했습니다.

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및 진보촉진법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2026년에 번역 및 표준화해야 할 현대 어휘 수료를 검토했으며 조선어 규범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는 정치, 법률, 경제, 과학기술, 문화, 외교, 생태 등 7개 분야에 177개 용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조선어 현대 어휘 및 영어의 번역 기준을 더욱 교부마하고 번역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조선어 번역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민족 단결과 진보 사업을 촉진하는 데 견고한 언어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정보 청사합니다. 류초농은 사무상에 마주앉아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다.
1: 들어오게. 바쁜가?
0: 류초농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만년필 덮개를 만지작거린다. 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진혜화이다. 말소리 임자를 확인한 류초농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만년필 덮개를 닫아 책상에 놓고 옷맵시도 바로 하고 머리도 다듬으며 진혜화가 있는 문 쪽으로 향한다.
2: 아유, 진주이, 무슨 일로? 자자자 앉으세요. 차 가져올게요.
3: 아니 필요 없네.
1: 류 과장.
4: 혹시 들은 소식 있나?
2: 소식? 무슨 소식이요?

0: 우리 남편이 정직당한 데 관한 무슨 소문이라도 못 들었어?
1: 진혜화는 말을 하는 한편 슬며시 류춘홍의 자리에 가서 앉는다.
2: 진주임, 저 같은 하절이 무슨 소문을 들었겠어요? 아, 로석이가 성에 사업하고 하러 갔어요. 다 압니다.
0: 그만해. 아래우로 다 자네 이목인 거 누구 몰라서? 새로 도는 소문이라도 들은 적 없어?
2: 진주임, 저 같은 하찮은 과장이 무슨 새로운 소문을 듣겠습니까? 성에서 한석이의 표현에 대해 견해가 있다고 할까요?
0: 견해? 어떤 견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2: 진주임,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진주임 걱정 마세요. 한석이는 정직당했지 변직이 아닙니다.
0: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2: 진주임, 안심하세요. 한석이가 승진하든 강직당하든 전 한석이를 제일 존경합니다. 한석이 인품과 처사는 100번 믿습니다.
3: 누군가?
1: 제 남편입니다. 단위에서 사과와 달걀을 줬지 않습니까? 퇴근하고 함께 가져가자고 불렀습니다.
0: 그래, 수고해.
1: 진혜화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2: 아니, 더 앉아 계시죠?
0: 아니네.
2: 아, 제가 열게요.
1: 류초농이 문을 열자 문 밖에는 류초농의 남편이 서 있다.
2: 저의 남편입니다. 진주임이에요.
4: 안녕하십니까?
0: 네. 너 그럼 일 보게. 난 갈게.
4: 잡혀가세요.
2: 잘 가세요, 진주임.
1: 한목진의 집. 정사손이 한목지의 방문을 열자 놀랍게도 곡방색 솜저고리까지 입은 한목지가 목걸이를 안고 휠체어에 앉아있다.
5: 아, 지금 나가려고요? 생각해봤는데 저한테 소리 지르는 건 저한테 폐를 끼칠까봐 그러죠.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지금 누군가의 손길이 제일 필요해요.
6: 그럼 기회를 줄까?
5: 응?
6: 밖에 나가 사셔가자.
1: 한목지의 말에 종사손은 기다렸다는 듯 휠체어를 밀고 밖으로 나온다.
5: 공원이 엄청 좋더라고요. 공기 좋으면 건강해져요.
6: 멈춰. 돌아가.
1: 종사손이 나름대로 산책하기 좋은 공원으로 휠체어를 미는데 한목지가 그를 멈춰 세우고 공원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5: 어, 저쪽? 어? 왜요?
6: 내 말대로 저쪽으로 가. 저기가 더 좋아.
5: 네.
1: 진혜화를 배웅하고 류초농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온 류초농의 남편은 아내의 단위에서 내준 달가를 길에서 깨지지 않도록 사이사이에 종이를 말아넣기도 하고 한알한알씩 종이장에 싸서 자곡자곡 광조리에 담는다.
7: 자전거를 조심해서 타요. 달가리 깨지지 않게.
8: 시름 넣으세요, 부인님. 잘 됐군. 이번 달엔 우리 집도 달가를 먹게 됐네.
7: 꽤 크네요.
8: 그래. 아니, 방금 나간 분이 진혜화요?
7: 네, 한병천의 아내죠.
8: 오, 이전보다 많이 늙었군.
7: 저마저마하게 사니까 당연히 늙죠.
8: 왜? 또 일이 생겨서?
7: 아직은 몰라요. 오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눈치 보면서 앞질러서 태도 표시 안 하겠어요. 저번처럼 한병선이 구사일생에서 제기라도 하면 또 봉변당하잖아요.
8: 한병선이 진짜 대단하. 오르락내리락 이게 몇 번이요?
7: 그건 진혜화를 등에 업어서죠. 아님 진작에 떨어졌어요. 이전에 비판투쟁할 때 몇 사람은 한병선한테 폭력까지 발효했어요. 누군가는 손에 이렇게 굵은 몽둥이를 들고 한병선한테로 쌩 하고 뛰어갔어요. 그때 진혜화는
2: 이러고 있었는데 어디서 힘이 생긴지 쾅 하고 단번에 그 사람들 다 뿌리치고 쏜살같이 뛰어가서 한병선 앞을 이렇게 막아줬어요. 이렇게요. 몽둥이가 피앙 하고 진화를 여지없이 쳤어요. 사정 없었다니까요. 진화가 어쨌는지 알아요? 꼼짝 안 해. 서서.
8: 아니, 진짜 대단하. 그 무슨 맛 봐서는 유한 마님 같았는데. 그 몫을 막네.
7: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평소 진해화는 태도가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한병선한테만은 진짜로 목숨을 걸어요. 진해화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렸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어. 깜짝 놀라게 한다니까요. 그때 진해화는 피범벅이 돼서 그 사람들 때려보더군요.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어요.
8: 아휴, 여보, 혹시 한병선이 진짜 무너지게 되면 태도 표시한 사람들은 당신이 한병선 줄을 탔다고 안 할까?
1: 남편의 말에 공연히 겁을 먹은 류초농은 그만 손에 쥐었던 달걀을 땅에 떨어뜨린다.
2: 어휴.
8: 아이고, 이게 뭐요? 이래서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한다지. 이거 뭐, 손에 것도 떨고 내가 할게.
2: 되겠어요?
8: 노란 자유가 엄청 크네.
2: 아휴, 어떡해요?
8: 어쨌든 버리지 못하지.
2: 되겠어요?
8: 그럼.
2: 정리 가져올게요.
1: 류초농의 남편은 푸님을 늘어놓으며 류초농을 밀쳐넣고 물거품을 가져다 바닥에 놓고 두 손으로 조심스레 깨진 달걀을 주워 담는다.
8: 됐어.
2: 네?
8: 이름 됐어.
1: 류초농이 종이를 코앞에 내밀지만 류초농의 남편은 종이를 받을 대신 손에 묻은 달걀 흰자위를 고포 안에 탈탈 긁어넣는다. 산책이란 말로 종사선을 구슬려 밖으로 나온 한목지가 향한 곳은 바로 시 혼인 등기처다.
7: 축하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종사선을 이끌고 혼인 등기처로 들어온 한목지는 두리번거리는 종사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문 입구에서 안에 대고 큰 소리로 묻는다.
9: 이 혼수석 여기서 맞습니까?
5: 무슨 일이요?
9: 아, 이혼하려고요.
5: 아이고, 왜 이혼하오?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여. 이혼이 어디 그리 쉽소?
1: 한목진의 쪽으로 다가오던 사음일꾼은 텅 비어있는 한목지의 한쪽 다리를 보더니 곧 목발을 쥐고 한목지 곁에 서있는 종사존에게 시선을 돌린다.
5: 이보게 동지, 자네가 잘못했구만. 남편이 몸이 불편하면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책임을 밀어버려?
9: 아니,
5: 맞소.
1: 이때 사무상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나이 지긋한 여인이 한목재 다리를 뚫어지게 보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가 바로 등기처의 조조입니다.
10: 환자를 돌보는 게 힘들긴 하지. 근데 알콩달콩하던 부부가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제갈 길을 간다는 건 다 이기적인 봉건 사상이오. 혁명 동지라면 서로 도와주는 정신을 발양해야지.
1: 조주임이 말이 끝나기 바쁘게 중년의 삼일꾼이 다시 입을 연다.
9: 아이고.
5: 생각 잘하고 결정하오. 결혼 중에는 모두석 어록이 적혀있어. 모수석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요. 리오는 마구 하는 게 아니오. 사회주의 도덕에 어긋나오.
11: 제가 이혼이요?
10: 아이고, 동지, 아직 젊어서 고생을 못해봐서 의지가 박약한 것 같은데 단련 해낼 수도 있어. 혼인은 용광로와 갔어. 좋은 철을 지르내낼 수도 있고 찌꺼기를 버릴 수도 있어. 잘 생각해보. 좋은 철로 될 수 있겠어?
1: 면조포처럼 소화되는 사음일꾼과 조조임의 권고에 한목지는 할 말을 잃고 한숨만 내쉬고 종사조는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시근거리다가 얼떨결에 조주임의 말을 따라 대답을 한다.
11: 어서 좋은 철이 돼야죠.
9: 아, 저,
10: 그럼 그렇지.
9: 아, 저,
10: 리오는 계속 할 거야.
11: 안 해요, 리오는.
9: 두 번 잠시만 제 말 들어봐요. 두 번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전 한복지고 옌 종사전입니다. 빨리 이 결혼증을 취소해 주십시오.
3: 아니에요. 이혼하네요. 예, 이제 알았어. 이혼하려고 거짓말했죠? 다시 말할게요. 이혼하네요.
9: 내 말 들어, 사전아.
10: 저주해.
1: 한목지와 종사전이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종년의 사음일꾼이 조조임을 끌고 한쪽으로 간다.
9: 이건 다 널 위해서.
10: 며칠 전에 시당이 후은가류 과장이 사람을 시켜 결혼증을 냈대요.
3: 산책하자고
10: 남자가 한목지라는 것 같은데.
3: 나 아내요.
9: 안돼 안돼 이번엔 꼭 해야 돼.
10: 저기 아들이에요.
9: 내 말 들어. 넌 아직 어리니까 집으로 가서
3: 이혼하려고 여길 데려왔죠.
10: 맞구만.
3: 나 아내요.
10: 어떻게 할까요?
1: 조조임이 영문을 안 듯 귀찮은 어조로 다시 묻는다.
10: 아 이보기 이보기 대체 어쩔 건가?
3: 아내야 아내야 아내야.
9: 아 저기요.
3: 이모도 왔으면 못
9: 했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혼은 무조건 합니다. 아 해야 됩니다.
3: 네?
9: 빨리 수석이나 밟아주세요. 네?
3: 안 돼요.
10: 아니 아니 잠깐. 그게 말이 돼요? 이혼이 어딜 애들 장난이요?
3: 그러니까.
10: 그리고 여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정부기관인데 응?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겠어? 어쩌면 자네 가정은 좀 특별하오. 엎어진 물이 된 이상은 남의 떡을 그만 바라보.
3: 그러게 아내가 얼마나 좋소. 죽자 살자 이혼 안 하겠다는데 이혼설이 이젠 그만하오.
9: 아니 그러게 아니고 부모가 결정해준 결혼입니다.
3: 뭐?
9: 다 피해자라고요. 다 애를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애라고요.
10: 아니 아니 보세요. 잠깐. 어? 저기 아내를 위해서랬지.
9: 네.
10: 둘이 이혼하면 옌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집에 가면 남들이 손가락질만 한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 남자들이라고야 어? 제공리만 하고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지.
3: 잘 듣소. 돈에 눈이 뒤집히는 건 자산 계급이 허위적인 혼인관이요. 신분이 있는 집안이라 쳐도 우린 절대 무산 계급 자매를 괴롭히게 놔둘 순 없어.
10: 꼬마 동지 걱정 마. 안 되면 불효네를 찾아가. 부녀가 해방된 지 30년도 넘는데 붉은 깃발 아래서 진세미가 쥐락펴락 할 수 없어. 잘 듣소. 자네가 진셈이면 비판을 받아야 돼요.
1: 두 사람이 종사전의 편에 서서 견결이 이혼을 반대하자 한목지는 조주임의 손에서 결혼증을 빼앗아들고 휠체어를 돌려 문 밖으로 향한다. 종사전은 목발을 들고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한목지의 뒤를 따른다. 결혼 등기처를 나온 종사조는 한목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물새들이 가득한 강변 유보도로 향합니다.
3: 봤죠? 다 저 지지해요. 저 집에서 지지한다고요.
9: 바보 같기. 알려줄게. 이번만 도와주는 거야. 언젠가 후회할 거야.
3: 저를 구해줬으니까 어쨌든 후회 안 해요.
9: 후회해주기. 대낮에 꿈을 꿔?
3: 양조장님.

0: 사전아, 고마워할 거 없어. 딴 사람이라도 구해서, 어? 보답하려는 생각 버려.
1: 보답하려는 게 아니에요.
0: 아니, 아, 잠깐. 이해를 아까 민정국 동시들한테 왜 말 안 했어? 어, 얼른 다시 가자. 아, 가서 똑똑히 말해. 내 말 들어, 사전아. 내가 상한 건 내 탓이 아니야. 민정국에 보고서를 올려. 빨리 우리를 이혼시켜달라서. 그래야 너도 집에 가지, 안 그래?
1: 아니요. 나 영웅을 보살피러 왔어요. 영웅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평생 돌봐줬을 거예요.
0: 왜 이렇게도 거짓불통이야?
1: 거짓불통은 무슨? 어쨌든 임무를 완수할 거예요. 나한테 무서운 척하는 거지 잘해주는 거 알아요. 평생 보살펴줄게요. 난처해하지 말아요.
2: 종사존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한목진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두 손으로 목발을 들어 땅을 구른다. 허나 한목지가 그러거나 말거나 정사조는 진지한 태도로 변함없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1: 아주머니는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물과 거기처럼 못 떨어진댔어요. 평생 보살펴주고 싶어요. 에? 언제 우리 집에 같이 갈래요?
2: 정사조이 자신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자 한목지는 드디어 폭발한다.
0: 가겠으면 혼자 가. 난 안 가.
1: 네?
2: 그는 손에 들었던 목발을 땅바닥에 팽개치고 혼자 휠체어를 밀고 간다.
0: 종사준 학생, 결혼이 뭔지 알기나 해?
1: 아, 천천히 가요.
0: 어른이 되면 시집 갈 고리에.
1: 아, 넘어지겠어요.
2: 그 와중에도 한목지 안전이 걱정인 종사준은 목발을 주워들고 급히 그의 뒤를 따른다. 한목진의 집. 유가가 찾아와 거실 소파에 다소 곳이 앉아있다. 진혜화가 들어선다.
3: 아, 유가야, 왔어?
4: 아주머니.
3: 앉아.
4: 네.
3: 아, 어때? 응? 잘 보냈어? 이번에는 출장 나와서 꽤 오래 했네. 농장엔 언제 돌아가?
4: 농장장이 그랬어요. 묵지가 농장에서 다쳤기에 그를 보살피는 건 농장의 책임이라고요.
3: 돌아가서 우리 대신 농장장께 고맙다고 전해줘. 묵지가 집에 온 이상 우리가 곁에서 잘 보살펴줄 거고 남을 번거롭게 안 하겠다고. 한 사람 때문에 다 폐를 끼쳐 일에 영향 주면 안 되지, 안 그래?
4: 묵지는 괜찮아요?
3: 응, 괜찮아. 헌데 한동안 안정을 취해야 돼.
4: 네. 책을 샀는데요. 묵지한테 주려고요.
3: 애도 참. 왜 돈을 팔아? 농장에서 한 공에 얼마나 된다고. 잘 들어. 너 나중에 농장에서 돈 쓸 일이 아주 많아.
1: 동지, 자, 물 마셔요.
2: 진혜화와 유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종사존이 거실로 들어와 물거품을 유가 앞에 놓고 떠날려움을 하지 않고 서서 웃으며 유가를 유심히 쳐다본다. 이에 유가도 미소로 화답한다.
4: 고마워요.
3: 가서 일 봐.
1: 아,
2: 드라마 인생향연 1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 향연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0: 대화와 유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종사존이 거실로 들어와 물거품을 유가 앞에 놓고 떠날렴을 하지 않고 서서 웃으며 유가를 요심히 쳐다본다.
1: 덩지, 자, 물 마셔요.
0: 이에 유가도 미소로 화답한다.
2: 고마워요.
3: 가서 일 봐.
1: 아.
0: 종사존이 자리를 뜨자 유가가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진혜화를 바라본다.
3: 물 마셔.
2: 네. 저 여자엔 친척이에요? 아저씨네 친척이죠?
3: 아니야.
2: 저번엔 못 봤어요.
3: 저 애는 묵지와 한방을 쏘.
2: 한방? 무슨 뜻이죠?
3: 바로 묵지의 아내야. 유가야, 뭐냐면 묵지는 돌볼 사람이 필요해. 저번에 큰 사고 날 뻔해서 우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급히 아내를 찾아줬어.
2: 그럼 언제 결혼했는데요? 나 왜 몰랐죠?
3: 묵지 아버지가 시당 위에 있어서 아들 결혼이라도 간단치 않아. 조직에서 정치 심사를 하고 다 조직의 배치에 따라야 해.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이제 겨우 안정됐어. 묵지도 예전과 다르고 정말
0: 진혜화는 차마 뒷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고개를 아래로 내리뜨린다. 한편 확실한 답을 얻으려는데 진혜화의 얼굴을 또러져라 쳐다보는 유가의 두 눈에 물기가 어린다. 이때 종사손이 생글거리며 사과가 든 접시를 가지고 들어오더니 유가의 옆에 앉아 사과 하나를 그의 앞에 내민다.
1: 네, 자, 사과 드세요. 사과요. 금방 씻었어요. 깎아줄게요.
0: 말없이 사과를 깎는 종사손을 요심히 쳐다보는 요가는 너무나 확실한 현실에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다.
2: 이 책을 묵지한테 전해줘요.
1: 응?
0: 요가는 꾸역꾸역 밀려오는 울음을 가까스로 참으며 자탁자 위에 놓은 책을 들어 종사손에게 건네주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나간다.
2: 묵지를 잘 부탁해요.
1: 사과 안 드세요?
0: 유가의 갑작스런 행동에 사과를 들고 선자리에 있던 종사손은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 진혜화에게 고개를 돌린다.
1: 아주머니, 누구예요?
0: 눈시울이 붉어진 진혜화는 대답 대신 말없이 종사손을 올려다 본다. 진혜화가 대답이 없자 종사손은 고추 한목지의 방으로 향한다. 책을 받아든 한목지가 말없이 종사손을 올려다 본다.
4: 사람은?
1: 갔어요. 사과를 깎아줬는데 먹지도 않고 갔어요.
0: 한목지는 손에 들었던 책을 옆에 던져놓고 휠체어를 돌려 밖으로 향한다.
1: 왜 그래요? 어디 가요?
0: 이에 종사손이 급히 다가와 휠체어를 밀어준다.
4: 간 지 얼마나 됐어?
1: 어딨지? 방금까지 있었는데?
4: 아래쪽으로 가.
0: 대문을 나선 한목지는 종사손을 이끌고 양쪽에 키높은 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있는 좁다란 길로 온다. 저 멀리 가방을 메고 서 있는 유가의 뒷모습이 보인다. 흐느끼고 있는 듯 어깨가 들썩이는 요가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던 한 묵지가 다시 휠체어 바퀴를 돌립니다. 허나 한 묵지와 요가와의 미묘한 감정을 눈치챈 종사조는 한 묵지를 도와 휠체어를 밀 대신 심각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본다. 뒤에서 들리는 동정에 요가는 돌아설 듯 말 듯 망설이더니 소리가 못자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요가의 시선이 텅 비어있는 한 목지의 다리 쪽에 가서 묻는다. 순간 요가는 더는 한 목지의 시선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 듯 두 눈을 아래로 향한다. 요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잠깐 머뭇거리던 한 목지는 태연한 듯 웃는다.
4: 요가, 오랜만이야.
2: 나 잘 지내.
0: 한 목지와 요가 두 사람과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서 있는 종사조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차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
4: 다음 귀성 명단에 들어갔어?
2: 아니, 아버지가 루명을 못 벗어서 난 못 돌아와.
4: 신심 가져. 아저씨의 일은 언젠간 해결될 거야. 어떤 일이 있든 자신감 가지고 앞날을 잘 계획해.
2: 괜찮아. 이젠 적응됐으니까 귀속 못해도 상관없어.
4: 이번에는 어떻게?
2: 농장장이 널 돌보라고 했어. 공우라, 공수가 있거든.
4: 그래.
2: 이젠 이럴 필요 없게 됐네.

0: 어디에 서서
1: 친구 집에
0: 왔던 바에 우리 집에서
1: 결혼했다던데 빠르네. 잘 살고 있어?
0: 조직에서 안 뺏어. 지금 이 꼴이 됐는데 말도 오나 차는 가지. 결혼하든 누구와 하든 상관없어.
2: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지만 한쪽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종사절을 의식한 요가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을 들어 종사절을 바라본다. 한편에서 요가와 한목질을 지켜보던 종사조는 요가가 자신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손을 들어 반갑게 아는 체한다.
1: 돌아가. 감기 걸리겠어. 갈게.
2: 한목진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요가를 굳은 표정으로 오래도록 눈바라.

0: 한목진의 집. 정사손이 주방에서 팔을 다듬고 있는 정아주머니의 등 뒤에 다가서며 묻는다.
1: 아줌마 뭐해요?
2: 바다듬어.
1: 자, 유가 언니는 대체 누구예요? 아주머니도 친절하게 대하던데. 묵주 씨도 유가를 볼 땐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0: 정아주머니의 손이 잠깐 멈칫한다.
2: 요가를 말하자면 이 집과 인연이 아주 깊지. 어릴 적부터 묵지와 함께 자랐어. 후에는 또 둘이 같이 하향하고 그러다 나니 이 집에 자주 놀러 왔지. 요가는 내가 한 돼지고기 찜을 제일 좋아하거든.
0: 정아줌마의 말에 한목지와 요가 사이의 심상치 않은 관계를 눈치챈 듯 정사손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차분하다. 정사손은 얘기가 채 끝나지 않은 정아줌마를 뒤로 한 채 조방을 나와 한목지의 방으로 향한다. 열려진 한목지의 방 앞에 잠깐 멈춰서서 목발을 짚고 창가에 서 있는 한목재 뒷모습을 지켜보는 정사손의 눈앞에는 돌아서서 떠나던 유가의 뒷모습이 떠오른다. 조용히 방 가운데 들어선 정사손은 한목재가 한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움직일 줄 모르자 다시 조용히 방을 나간다. 한편 호영이네 집. 어머니는 다 기운 옷을 문가에 앉아 장작을 펴고 있는 호영이에게 던져준다.
3: 다 기웠어. 저 맡겨서 입어. 좀 세어봐라. 옷에 기운 자리가 몇 곳이 되는가.
4: 엄마, 솜씨가 좋아서 남들은 몰라요.
3: 애미가 평생 키워주겠어? 이렇게 싹수 없다간 색시도 못 찾고 옷 키워줄 사람도 없어.
4: 색시를 못 찾긴요. 소탄 여자를 소개해줬는데 다 눈에 안 차요.
3: 그럼 어떤 처녀가 좋아?
0: 자신의 물음에 머뭇거리는 호용을 보던 어머니는 정리하던 바느질 바구니를 놓고 호용의 코앞에 가서 쪼그리고 앉는다.
3: 자, 우리 집에 있는 유가는 마음에 들어?
0: 어머니의 말에 호용은 말없이 웃기만 한다.
3: 아쉽네. 그 선한 임자가 있대.
0: 이때 문 밖에 유가의 모습이 나타났다.
4: 와서?
0: 호용과 호용이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아른채하지만 유가는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안쪽으로 들어간다.
4: 왜 저러죠?
0: 아들과 눈빛을 주고받은 호영 어머니는 바로 유가의 뒤를 따라간다. 벽돌장을 날라 마당에 놓은 호영의 얼굴엔 웃음이 떠날 줄 모른다. 그의 눈앞에는 방금 전에 유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나눈 대화들이 떠오른다.
3: 얘야, 무슨 일이야?
5: 아주머니, 아마도 며칠 더 있어야겠어요.
3: 있어. 얼마든지 있어. 유가야, 명심해. 내가 있는 한 넘기지 못할 고비가 없어.
5: 고마워요. 근데 걱정 마세요. 빨리 이사 나갈게요.
3: 아니야. 안 그래도 돼. 앞으로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고 싶을 때까지 있어.
5: 그건 안 되죠. 원래는 며칠만 있겠다고 했는데.
3: 에헤드 참. 우리와 사양하긴. 어? 우린 진작부터 널 식구로 받아들였어.
4: 엄마가 있으라면 있어. 집시 안 봤어.
3: 야, 후에도 저렇게 온변이 없어. 널 걱정해서 그래. 시름 놓고 이슬 한 거야.
5: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배를 너무 끼쳤어요.
0: 호영이 열심히 벽돌을 나르는데 건국이 음식을 지근지근 씹으며 집안에서 마당을 내다보고 있다.
6: 여보,
7: 네.
6: 여보,
7: 네.
6: 아, 이리 와.
7: 에휴, 왜 불러요, 달가를 깨는데. 왜 그래요?
6: 저거 봐, 허영이가 진짜 집을 지어주려나 봐. 여기 오래 쓸 작정이구만.
7: 허나 응? 많아져. 허아주머니는 며느리로 드릴 생각이에요.
6: 정말 이 마당을 저 집에서만 쓰는가?
7: 그럴까요?
6: 됐어, 들어가, 밤이 나.
3: 그럼 어디 갈 거야?
7: 갈 곳이 있겠죠.
3: 정말 갈 곳이 있었으면 그동안 나와 한 침대에 비집고 있었겠어. 혹시 둘이 자니까 비좁아서 그래?
7: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3: 그래, 대영이 보고 마당에 집을 지으랄게. 너만 있게.
7: 그건 아니죠. 제가 이미 폐를 너무 끼쳤는데.
4: 아, 폐 끼친 게 아니요. 며칠이면 돼요. 백돌 가져올게.
0: 호영이는 말이 끝나기 바쁘게 바로 마당으로 가서 벽돌을 나르기 시작한다.
3: 실은 폭나. 방이 작긴 하지만 우셋이 있긴 충분해.
7: 고마워요.
3: 좀 쉬고 있어.
0: 호영 어머니가 자리를 두자 요가는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린다.

0: 아버지, 면직 당했어요?
1: 면직 당했다니. 사업의 수요지.
0: 괜찮아요. 시골에 가면 되죠. 난 좋아요.
1: 좋다.

0: 정사존의 즐거운 웃음소리에 한경선과 한목지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려 돌아본다. 드라마 인생향연 1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2: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우리성은 여름철 시공의 황금기를 포착해 전성 종합교통운송 기반시설 100일 정력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포장도로 건설에서 아스팔트를 까는 작업은 기온이 떨어지면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성 시공 황금기는 길게 잡아도 5개월 미만입니다. 올해는 비까지 많이 와서 실제 작업할 수 있는 날은 더욱 적습니다. 현재 포장도로 건설자들은 국경절 전 완공을 목표로 하루 2km의 속도로 작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권 순환도로의 기한 내 개통을 확보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연속 작업과는 달리 감옥사 동강철도 확장 및 개소 현장에서는 매일 수십 대 화물열차가 정상 운행 중입니다. 프로젝트는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며 사용에 투입되면 감옥사에서 동강까지의 철도 통행 능력이 대폭 향상되고 중국 유럽 화물열차 동부 통로의 운행도 훨씬 원활하고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운수 프로젝트는 홍수기와 수위를 다투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올해 성화강의 강한 강우는 왕년에 비해 20% 가까이 많아 저수위 건설의 골든타임이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수중 작업에는 무인기, 무인 선박, 북도 위성 항법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아 수중 지형과 돌망태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 연장 길이가 80km에 달하는 성화강 하류

비, 항공우주,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산업은 물론 화학, 식품, 의약 등 전통 주력 산업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생산 라인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최고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스마트 공장은 최고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동력으로 우리성 디지털 생산 라인 스마트 공장 총수는 519곳에 도달했으며 규모 이상 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 보급률은 67.2%까지 상승했습니다. 할빈 국제항공허브 중로 항로 발전 추진회가 일전 할빈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는 우리성의 대러시아 지리적 우세, 항구 우세 및 항공허브 우세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 연계, 수요 공급 연동, 프로젝트 착지의 고수준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북 개방 신고지 구축에 심층적으로 서비스하며 할빈 국제항공허브가 러시아가 중국 내륙을 등계라고 한일 및 동남아 지역을 아우르며 국내가 러시아 특히 극동 지역과 연결하는 량방향 허브 센터로 건설되도록 지원합니다. 추진회에서 중도 양국 문화관광부서는 자원 소개를 진행하며 항공 플러스 국경 간 문화관광 융합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항공으로 관광을 이끌고 관광으로 무역을 촉진하며 무역과 관광이 연동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북쪽으로는 흑하, 남쪽으로는 사마, 동쪽으로는 감옥사, 서쪽으로는 카스에 이르기까지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입경 관광 목적지가 중국 전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최근 추날 여행이 발표한 입경 관광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에서 비중국 여권 관광객이 구매한 입경 항공편 목적지가 국내 160개 도시를 커버했으며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좋아하는 국내 목적지 도시 TOP20에 할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일선 도시 및 지역의 중심 도시들은 성숙한 국제화 서비스 보상을 바탕으로 여전히 입경 관광객의 첫 번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도시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은 상반기에 더 많은 보석 도시를 깊이 탐방했습니다. 한편 상반기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입경 관광 잠재력 도시는 경해, 알타이, 흑하 등으로 입경 항공권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동강 제12회 중로 국경 문화 시즌이 오는 7월 17일 개막해 9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중로 국경 문화 시즌은 동강의 밤 팬미팅, 강변 캠핑 카니발, 중도 롱구 초청 경기 등 대중들이 즐기는 22개 특색 주제 행사를 총괄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중도 문화와 민간문의 저작권 세미나, 흥룡강성 제3회 변경관광연맹대회 등을 동시에 개최하고 중도 무역교류 대시상, 경제무역상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중도 상호비자 면제, 출국세 환급 정책을 기반으로 현지에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관광객 보호 특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명수기 료객선 운임을 98원으로 인하하고 동강에서 레닌스코에까지의 당일 관광 상품과 나나이 국경 간 전용 로선을 출시했습니다. 전역에 동강 자유여행 스마트 문화관광 플랫폼을 구축해 100여 개 상점이 입점했으며 가이드, 숙식, 교통 조회 수요를 원스톱으로 충족시킵니다. 36곳의 다국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무형 문화유산 디지털 체험관을 무료로 개방했으며 관광지마다 이중언어 가이드, 모유 수유실, 의료 응급구급소를 설치하고 중의학 양로 건강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동시에 국경 간 관광 안전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외국인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설립해 양국 관광객들에게 전 과정에 걸친 세심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6년 흥룡강성 랭수어 방류 시즌 중국 러시아 공동 증식 방류 행사가 동강시 삼강구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형 개체의 시프 철갑상어 200마리, 체장 5cm 이상의 시프 철갑상어와 황어 48만 마리, 초어와 련어 520만 마리를 방류해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방류량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시어는 현지 표준화 랭수어 번식 기지에서 공급됐습니다. 감옥사, 성극, 라북 등 지에서도 잇따라 증식 방류를 진행하며 국경 하천의 생물 개체군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 2026년 현대 어휘수로 소수민족 언어 번역 교범 심사

교성 행사가 연결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앙 지도 동지들의 관련 지시 정신과 국가 민족 사무위원회의 관련 요구를 깊이 있게 리행하고 현대 어휘와 수로 소수 민족의 언어 번역 작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동북 삼성 조선어문 협력 구성원 단위의 관련 책임자와 중국 조선어 교범위원회 제국이 교범위원,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연변 조선족자치주 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업무처 책임자 등 36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현대 어휘와 수로, 소수민족의 언어 번역 작업이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하는 데 있어 대체할 수 없는 교량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민족 단결과 진보 사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지대임을 강조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및 진보 촉진법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2026년에 번역 및 표준화해야 할 현대 어휘 수료를 검토했으며 조선어 교범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는 정치, 법률, 경제, 과학기술, 문화, 외교, 생태 등 7개 분야에 177개 용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조선어 현대 어휘 및 영어의 번역 기준을 더욱 교범화하고 번역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조선어 번역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민족 단결과 진보 사업을 촉진하는 데 견고한 언어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7번째 시간입니다. 공개 심판대회는 시작되었다. 현 위원회 조직부 송 부장이 먼저 연설하였다. 그는 왕간지 등 악당들의 죄악을 까발키고 나서 제때에 매국노들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왕간지를 진보적 인사로 보아온 과오에 대하여 심각하게 자기 비판하였다. 뒤이어 재판장 류구장이 범죄자들을 판결하였다. 행리 어머니는 줄곧 가슴을 억제하며 귀담아 들었다. 왕간지, 려석연, 숙화 등 여섯 놈을 당장 총살한다고 판결하자 그는 가슴이 후련하여 숨을 후후 내쉬었다. 그러나 구중대의 대원들이 범죄자들을 끌어가자 겁에 질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정을 진 사람과 왕장세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바로 이때 재판장이 또 다른 범인들에게 판결을 내렸다. 어떤 놈은 강제노동을 시키고 어떤 놈은 감시를 받게 되었다. 왕장세의 이름은 무죄 석방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었다. 재판장은 또한 구에서 왕장세와 행리 어머니를 합법적인 부부로 비순한다고 선포하였다. 행리 어머니는 전신이 물러앉아 어머니의 품속에 쓰러졌다.

0: 설이 다가왔다. 올해 설은 이전처럼 외놈들에게 쫓겨 산속에가 쉬지 않아도 되었다. 팔로군과 지방 민병들이 놈들을 모리도 못 들게 물리쳐 근거지 인민들은 정말 태평스럽게 설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살찐 돼지와 양, 배추, 무, 부추, 파와 땅콩, 담배 등 여러 가지를 들고 북소리, 징소리에 맞춰 노래도 부르고 고도 높이 외치며 인민의 군대를 위문하러 갔다. 성년 부녀 대대에서는 알락달락한 꽃천으로 위문 주머니를 곱게 깊고 그 위에다 글자와 꽃까지 수놓은 후 기념품들을 넣어 매 전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전사들도 수여받은 전리품, 수건, 만년필, 수첩 등을 그들에게 기념으로 주었다. 금음날 저녁, 수자는 아동단을 줄세워 이끌고 진과 북을 울리고 구호를 부르며 영광의 초롱불을 항일 후방 가족집에 걸어주러 다녔다. 어머니가 밖에서 북소리와 징소리가 뒤섞여 법석 들끓는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문 위에 오각별 초롱불이 걸려있었다. 그는 등불 위에 씌어진 혁명가정 최대 영광이라는 큰 글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더없이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웃음 어린 자애로운 눈길로 붉은 초롱불 아래에 서 있는 활짝 피어나는 애어린 얼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북소리, 징소리가 멎자 대를 밖에 서 있던 남자애가 선참으로 구호를 외쳤다.
1: 영광스러운 어머니에게 경의를 드려요.
2: 항일가족에게 세례를 드립니다.
1: 혁명가정에 영광 끝없어라.
2: 외놈들을 때려부수라. 팔로군 만세. 공포사장 만세. 모두성 만세.
0: 구호가 끝나자 박수소리가 터졌다. 어머니는 당황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는 수자가 눈에 띄자 대뜸 그의 팔을 붙잡고 말하였다.
3: 아이고, 수자야, 어서 애들을 다른 집으로 데려가거라. 아유, 우리 집은 그만둬, 어? 아, 얘들아, 아유, 이 추운 날에.
4: 아, 군어머니, 우리는 아동단이에요. 이건 행사인걸요?
0: 한 사내애가 정색해서 대답하였다.
5: 어머니네 집이 제일 영광스러워요. 온 가정이 외놈을 치고 있잖아요. 우린 먼저 어머니께 세배를 해야 해요.
0: 한 처녀애가 제법 뽐내며 참견하였다.
4: 할머니, 오늘 저녁에는 행사예요. 우리 엄마는 내일 아침에 세배하러 오겠대요.
0: 너무 어려 사내애인지 처녀애인지도 가려볼 수 없는 이 애는 말을 급히 하다 나니 숨도 잘 쉬지 못하였다. 아이들은 제각기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아주머니, 할머니 하고 확짝 짓걸 조잘거리었다. 어머니는 누구 말을 듣고 누구에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때 아이들 속에 까마반지를 한 얼굴이 빨갛게 얼어들고 털모자 아래에 새까만 두 눈이 생기있게 반짝거리는 사내애가 비집고 나왔다. 그 애는 덕견이었다. 덕견이는 문턱에 올라서자 대뜸 어머니의 두 손을 끌어잡으며 소리쳤다.
4: 엄마, 가만히 있어. 우리도 항일하는데 뭐?
0: 어머니는 덕견이의 손이 얼음같이 찬 것을 보고 습관적으로 꼭 쥐고 녹여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눈 깜빡할 사이에 덕견이는 벌써 수자 앞에 씽 달려가서 성이나 과대였다.
4: 단장, 왜 말하지 않아? 빨리 말해!
6: 빨리 말해!
4: 빨리 말해!
0: 아이들은 한결같이 소리쳤다. 아동단장 수자는 매 집에 가서 축사를 하게 되었으나 제 집에 와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어머니 앞에서 수지붐을 타는 그 애는 아이들이 재촉하는 통에 얼굴이 더욱더 빨개졌다. 그는 두 손으로 종이 쪽지를 펼쳐들고 어머니를 향해 책 외우듯 읽었다.
6: 존경하는 항일가족 여러분, 우리 아동단은 온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당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0: 읽고 나서 수자는 두 손을 몸에 착 붙이고 매우 정중하게 어머니를 향하여 허리를 깊숙이 굽혔다. 아이들도 모두 모자를 벗고 그가 하는 대로 따라하였다. 그들의 거동에 어머니는 그만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뜻밖의 안에서 욱스러 나오던 몇 명의 구의 간부들도 이 광경을 보고 우스워서 허리를 펴지 못하였다. 더더욱 당황해 난 수자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급히 아이들을 향해 외쳤다.
6: 가자, 다른 집으로 가자. 이 집은 끝났어.
0: 아이들은 밀고 닥치고 벌썩 고아대며 떠나갔다. 간부들은 모두 문어구에 모여서서 초롱불을 구경하였다. 류구장이 웃으며 말하였다.
7: 참으로 현역적 가정이구만. 수자마자 어머니 보고 항일 가족이라 부르는데 아수머니 딸이 엄마를 못 알아보는구만요.
3: 난 두렵지 않네. 아휴, 계집애는 크면 엄마를 버린다는 말이 있지 않소.
0: 어머니는 우스개 소리를 하였다.
3: 크면 남을 따라가 버리고 말 텐데, 응? 아유, 시집 보낸 딸은 쏟아버린 물이라고 애미 된 것도 그때면 한시름 덜지요.
0: 그는 웃으며 강영천을 돌아보고 물었다.
3: 아, 그렇지 않나, 영천이?
0: 강영천은 어찌된 영문인지 얼마간 점직해하며 객적은 웃음만 지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독성이가 참견하였다.
8: 작은 어머니, 저보기엔 작은 어머니 그 영광스러운 어머니의 봉건머리를 잘 개수해야겠어요.
9: 아주머니가 정말 수연이를 물과 같이 쏟아버린다면 해가 서쪽에서 섰겠는데요?
0: 오건이는 우정 챙챙한 목소리를 돋구어 얄팍한 입술을 번개같이 놀렸다.
9: 이제 보자요. 아주머니는 사위를 아들보다 더 끔찍이 굴 거예요.
0: 강영천은 그만 더욱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졌다. 어머니는 그에게 웃음을 던지고는 다시 오건이를 향해 입을 열었다.
3: 아유, 기집애. 아, 정말 입이 사납다니까. 봐라, 영천이 얼굴이 새빨갛게 된 걸. 말 바른 대로 사위와 아들이 다른 것이 뭐냐? 응? 네가 이제 시집 가면 어떻게 하나 두고 볼 테다. 그때 가서 내 어머니가 사위를 끔찍이 대하지 않는다고 눈물 흘리면 안 돼. 응?
0: 한창 우스개 소리를 주고받을 때 한로파가 대성통곡을 하며 비칠비칠 달려왔다. 가까이 다가온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만 겁도 나고 불안스러워서 잠깐 주춤거리더니 어머니의 소매를 와락 부여잡으며 울었다.
10: 여보게, 아유, 제발 도와줘. 우리 집 며느리가 지금 울고불고 하며 죽겠다.
3: 예?
10: 어찌나 무섭게 우는지. 아이고, 이보게, 어서 수사 보고, 아니 단장 보고 그 물건을 가져가게 해줘. 내 비우. 아이고, 꿀 안겠네. 아, 이보게.
0: 그가 정말 꿀어 앉으려 하는 것을 어머니가 꼭 붙잡았다. 야말로 삼복철에 불어오는 한이 바람격이었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말인지 영문을 몰라 어안이 봉봉해 있던 사람들은 재삼 물어보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이 로판의 집의 아들 공강자가 괴류군지를 하고 있는 그 분홍인 괴류군 가족이었다. 방금 수자는 아동단을 이끌고 그 집 문에다 검은 종이로 만든 상중모자 초롱불을 걸어놓은 후 누구도 못 다친다고 엄포를 놓고는 구호를 외치며 비꼬아 주었다. 어머니는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었다. 그는 이 울고 불고하며 녹두리하는 로파에게 눈꽃만한 동정도 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비굴하고 추악하다고 격분에 떨었다. 어머니는 강영선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는 눈길을 던졌다. 강영선은 엄하게 로파를 다루었다.
8: 누굴 나오라는 거요? 그래, 누가 그 집 아들 보고 괴류군지를 하라고 했소? 그 초롱불을 걸지 않게 하는 건 간단하. 아들한테 말하여 괴류군을 그만두게 하구려.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겠소. 그리고 그건 아동단에서 일인데 단장의 어머니를 보고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3: 아, 그렇지 않고.
0: 어머니가 말을 받았다.
3: 그 애들은 조직인데 나 같은 러파가 아, 어떻게 감나라 배나라 하겠소. 할 말이 있으면 아, 정부를 찾아가야지. 아,
11: 구장님.
0: 러파는 류구장에게 애걸하였다.
11: 그 철옹불을 내려오게 영을 내려주오. 내일 편지를 보내서 우리 강자를 불러오겠소. 아이고, 제발 철옹불만 먼저 내려주구려.
8: 말은 쉽수다.
0: 덕송이는 화가 나서 툭 쏘아붙였다.
8: 빈말을 누가 믿겠소? 이전에는 뭐라고 했소? 그래, 그대로 했소? 안 했지? 먼저 행동을 벌고 나서 처리할 거요.
0: 로파는 원래 어머니와 한바탕 행패를 부려보려고 왔다가 그만 재미를 못 보게 되고 말았다. 그는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뜻을 알아듣고 계속 떠들어 봤댔자 제 추태만 더 드러날 것 같아서 투덜거리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11: 그래, 할 대로 하라지 뭐.
0: 오건이는 그의 뒷잔등을 바라보며 성이 나서 풀풀거렸다.
9: 아들을 거슬려 의거시키겠다고? 며느리가 부녀회에 참가하겠다는 것도 반대에 나서는 주제. 참, 왕고분자라니까.
8: 그 집 며느리는 쟁취할 수 있을 것 같구만.
0: 강영천은 생각해보고 오건이에게 말하였다.
8: 동무들은 자주 찾아가서 그를 교양해야. 듣건대 공강자는 자그마한 두목로를 탄다는데 그자가 의거하면 몇 사람을 끌고 나올 수도 있어.
7: 그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0: 류구장이 말을 받았다. 강영천은 이어 말했다.
8: 전문 토벌 때 아들놈이 물건을 보내왔다더군. 그러게 말입니다. 헌데 그 로파는 아들이 장사해서 번 것이라고 하잖아요.
0: 독송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8: 저 작은 어머니, 아, 이따위 왕고통들은 혼사를 내줘야 해요. 수호자가 잘했지요. 잘하고 말고요.
0: 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강영천과 수연이가 결혼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그들 자신이 늘 사업이 바쁘어 할 일이 많소 하면서 뒤로 미루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정세도 비교적 안정되고 구성부도 왕관장에 옮겨와서 설을 맞으며 잔치를 치르라고 간부들도 재촉하고 어머니도

공고하였다. 강영천과 수연이도 말을 들었다. 모두들 설날 저녁에 그들의 결혼식을 해주려고 서둘렀다. 세색 씨는 사람들이 받은 날짜를 모르고 있었다. 그는 그때까지도 부근 마을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돌아치고 있었다. 어떻게 한다. 류구장이 자진해서 편지를 띄워 불러오겠다고 맡아나섰다. 어머니 집 사랑방은 깨끗하고도 아담하게 꾸려졌다. 암벽 체에 흙칠을 새로 하고 구두루엔 수수대 껍질로 엮은 사짜리를 깔았으며 창문은 새하얀 창호지를 다시 발랐다. 자그마한 초가집은 환하게 밝아졌다. 화자와 옥자는 청년 부녀 대원들과 구부녀 구국회 부회장인 오건희 등 몇 명의 여자들과 같이 신방을 단장하고 있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6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그 세계
1: 맞서면 北京时间 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 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